0: 자치 덴비 년컨 족부남바 체남비 스크컴성 다르타 체직가 센시 능신반데네 총은 워킬의 롱친지 체체렌첸킨 통디 체체렌첸능데 총은 머르글 호자 체미 아르게겐 체무 덴축르그지 체체르그능비 예레 강진스케 제브다 토비프덴지 스터진지 비그남실 켄추고 세티셰롱시바 문테데 고티셰지엠비 남바치 티터셈버 르가스시
1: 다냥 메빠다 난죽 메빠이나 다 케말라나 죽거든요 리에 구가다 안녕 메나 나와메나 케말라나 죽거 안녕 또 나와 니까 요타나 디킬랭구거든요 두두데 제크 프리가 템드리아 안녕라 나와 니가 죽고는데 된 당적지원을 알코다 죽하고 소노리인데 아 저들나 다 그 킬랭코르송 킬랑 동모모 코르톤데 킬랑 동모모 간라드나 주땅 저땅 알소가 원주 와유 엠바 흐뜨가 마저 시위 담자티 코르소네 딱그 디슨부 원주 와유 레드네 야 다 이나다 담자 뇨아모도 코르 간르드나 다 체감 체크 뜨는 거 흐사와라드네 흐사와인도 나누 흐사와 동무냐 흐사와인도 데꾸네 흐사와 동무냐 가사라즈흐사 그러는 임베테데 타다 동모도 코서도나 직수글 제건 타다 동모도 코 타다 동건 초난지 딘데와 코나 덤베테 누켄데 아 타다 동모 켄데 디마노 정말 타다 자른도나 닌지는 말 지게는나 지기던 저던로 속고 딘데와 덤베도 자자느리야 자른도나노 딘데와 덤베도 자든 너나 지등 저 알아서 일이니 지게 초년지 딘디와 코나 돈바 마인베트 초년지 디마와 코나 돈바 임비셔드 디티마와 코나 돈 즈나 네 치초 아 겐비 아 스무드시 저나

0: 어서 리츠크 진지그나 나라라스는 시등나 데라 다트 마즈그나 초 마즈그나 이그 이그나 추 마즈그나 이그 구아데 마옹아등 다타비 리츠크 진지그나 나라라스는 시나 Chola tatak toz na, me toz na chukwa. A mikse je yo, yo, dada. Mikse tnu, mo me toku, nani kir nire toku. Khoi na an za kagin zina, tazak zina, tazak re, zira. Kunga ya me toz na, shi tag nishe kunu tiri mo, mao wa tang, tahtawi, li tsuk, yinji dara la sa yina, tila tatak me toz, tato kutta shira.
1: 最近几三分钟不难吧，当地切切连村东村的那座，连村的总这个八万的村等，总这个安克罗瓦，车上扎起，斯达克罗瓦西路，这就是斯达克罗瓦，安这个车上的，切切年不，瓜真起，大地木。
2: Drill Zillam Tun, Yamu Lam, Chela, Kapsu, Doykan. Drill Zillam Tun, Drill Mu Chemni, Chela, Sandavishim Kun. Drill Zillam Tun, Nyanu Nerki, Chela, Sam Kun Jalikan.

소소 그 마체가 달람 그 토니 라랑 그 녀샤 강즈기나 아 디 제브진트 아 람토건 요노가 텐친다오 아망즈르다오 르제스니 욕삼크 디타브 그 남즈기나라 아랑니 그 샤와 강즈기드 부코나 다 와르킴디 차르글르슬 따르 치와던 후든 인즈친 나츠 그긴 페지 송아트 된다더니 Rolum danger of Jatamda, Nipurta, Saguns in the Matsuka, Murso so Kalawainu, and a Chimson so Sugoka, Lam Tondanu, the Muga, Kergi Pejijang, the Tiro Zakoni, Matsina. Tan Drong Gunsig of Tinta, Shava Gunsig of Judo, so in Tavga, Taranga, Drongalaka, Tinims Gay, Yokazan Jordina, Mamwaga, Massig Tonada, Dishes Grana, Pism Tonica, Lam Kazg, Yucher Sank, or Tistavka. Jachi Kalawatang Jachi Lam Ruo So So Sa Gansu Ganjo Na Na Yel Gansu Ganjo Jun Cha Jin Tengu Na Delik Drabdugi Yo Patang Shtakun Yo Pi Gang Ni Yar Maran Jo Jura Drabdugi Chuta Hachang So Ur Samk

담친자 차올음 처비 디르브지랑가자 사르충가 담릉 고비 데릉겐지르도 체지 힌도바 끈시 체지 히기바 끈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아르지긴단 소르카브니피 만드브시엔군다양 다타 니스 고사모크
1: 니니 챤네와르체가
0: 아 디엔치게 니르회나 아 뜨그싱게 간루 심진 르즈지비 니르동니 드글리 간히르니 에르쿠르크 잠낭 냠주르 용르 제고르카브니완다양 송치르동니 잡지긴 베탄즈

0: 다시 아 서메르게 조야리 또 다나하 몸보든 리체루
1: 제제 다 결혼서 다 선이나 디얼 긴터는 그 유숙네 손직고서 손직노게 네스 스물이
0: 아 때네 가서 나오질라 다시 디 가서 게 공수디 캔도도 총도서 야보 올리리 때네 다도레 알라 체르짱 게데네 다 아 나규게 대표세가 장어 바유게 통제도서 체르네 제우
1: 제제제 다 추 루카세
0: 말로 달로 섬제 선가리
1: 무슨 소리가 추타 선제나 총 제비 루카스인 걸소
0: 나다 총잡네 로 나도선 걸소
1: 제로 나트스가 총잡는 거 걸음 거네 랭게 총린데 직상가요
0: 아 로가 드론네 총가리 앞티 총가리 야부 리티 총가리 야부 리마리 도드드라라 다고 로노케 베존티네 포상구치데 도티 총진로
1: 제 저런게 인제나 총린데 녀거서 저런게 픽슴 서우치즈기
0: 나 폭삼네 다 쳇도그르 로 총야보던디 잡제데 롱게 폭삼구치데 마오팔라체 파유케 통제데 솔라 페르제스 톤 체이자르캅도서 파테 총탐네 삼링게 폭삼디
1: 제제 타치추 능스 사찬이 롭타 쳔무 추통 추타우 롭타 쳔무 멍푸시르 롱게 파일라웅이 총린데 녀거서 그츠 람카소 끙끙담그도
0: 당한데 이나 쳇총데 잠도녀네 롭다 쳔모 통송니 타치송니 쳔민데네 다체 롭다 쳇수 쳔미 송디게네 데네 쳇레 총데 제마오 발아체 롭다 타쇼던데 통송니 기 데네 쳇도그로 쳔냐 마도 도도 쳔게 폭삼구 치데 쳇총데 제 제제나 제 조지다 삼니 기 삼노던데 이스다 삼다 가게데나
1: 제제 타치수 공스 타오송이나 너치니 공스 쳔부 여르베
0: 나주 게 공세데 다 나냐 나비 투세 자린이 다 달로진다 달로니 로니 노네 다 나데닝 에 다와 나냐 게 다와 아 공부노라 아 데네 예하 천사 잡상 송리 송데 나주 게 통제데서 다시 여자 건배 체르디게네 핑바데다 현장에서 지송디게네 데 달로르카이나 다 에 나주 게 다시 대표세가 되다 저르주 게 대표세가라 제우드네 마오 바르카이나 단도 다시 투고 제리게 차리우
1: 제 카르선테르 에르사 감바그 뇨송란디 톤진데게 에테네 치추 다 샹신 잠바즈 셔스우이테고카 안데 셔스우노게 네스치모레 사샤 끙끙아 셔스우이고요
0: 아 다데인데 이나 에르사 감바디 당송게 톰리 텐라 콘치데 렌고데 마 차데지 소르스 텐디다테 마오 바르카이나 에르사 감부게 촌레데 콘치데 아르 디세 차트브디 게 삼네 게 레바데나소
1: 제 따텐데 게 레오요나 치타 치 르글레 고르타소 신나 신나다 따조 톤지 게 렌콘데라 치 렌게 삼트 욘지 욘 트브지르 삼고도
0: 당한데 예나니 제 파 치 저카토 솔라 디스 마선 로탑 크후도 좀 마스 라탐나 데니 선 롱케 몬토도 조게 야자 감바데 존레 헤스 치르 로사 다삼네 디톤 다바 치 저카토 솔라 레바 몬세 제리 게 차리 된다소
1: 제 tā chīnī kī kīlīndā nyērgōr tātso nāzhū nā nī kī lōptā nī shirkūrī tārshīn, tāni yōngi tsōnglīndā nyērgōr tātso kākā kāndā kāndā ndō?
0: Kākā ndā yīndā, tā ngā mā tsōnglī tī jabdī ngōmī kākā chēmbō rī yārza gāmbū kī kōngcī tī mā chā nī tā mā rī pēlā tā yārza gāmbū kī kōngcī lōrī lōrī yīndā mā chā rō gāndō wā, tāni yīn gō tsō nī tā ngā nī nī kī yārza gāmbū tī kō ār tōngcī tī कोंची ते आ ते छे जो साम जी गेने चरे आ मोंसोल ने ती से ठी थामना साम या तक गंबो दे छों जब दे कोंसे दे छौ दी गेने दास या तक गंबो के लेका ते लेले
1: ने न काली कने दो
0: छों जो दे तंबो मा त छों जे तनी कहु मरे जे तनी कहु रे ना ओ गरे छे दो गरो कहु ते या बो ते दे मारा ना ओ रों ला मा त तब जे tenji ke netu mongpo zine, teni nyi kumbha tseng ke che tseng dangyo na la kato la je ta di saar che zhukuro per je tong tab samni ke samno tenda je u.
1: Zhe, ersa kumbha ndaga kumara sondun dhamo so u shizhru samk?
0: So u nda yin na, ta talu nda zigo na ngo nga rang ke samno che na yaza kumbha kong che gochi de, ta rengong chungso de che zhukuri kyo fi zhila chi fen zindo 다시 renggong chungso se di pa chedogiri ko renggong chomra gongla ko ki nga renggong chungso yin za zong na di chedogiri chamdan tui dali siri yin le di hiofi zirke haa mugu di di huan zi yin shan chungso zi no nyo

0: ね、当時、当時で、で、ね、と、やさんやさ、根本、当時に、またそうだ、と、根本地で、当時、チェーンのこと、消費者、マレーリック、ジムセン、で、当時、と。じゃ、じゃ、社長、なんか、社長、その、じゃ、な、三年、もう、そう、もん、チェキで、やさ、頑張ら、けんわるべ、実は、社長、ね、と、こん、そう、チェキで、かんかんわるべ。あ、あと、なんか、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ゃ、じ yarda gumbu ke dodi dasi tonje de ar charne tne parche do gro chawa de do ji da de ri de mina to kale khabo sari
1: je je chenye ge konsen den zukur thomar mangil chumu da tang dali konsen zgne
0: ngani konsen ne ta thomar gonmo chja ke thoza za de yene doza konsen de tsuli
1: じゃあ、たとえ、チムニ、タルシニ、シャラ、ヨングロ、チェジャズ、ルナヨチマルム、チェジャズ、チェニチギザネ。チェジャで、タンガ、チムノニ、タチェゾグロ。チムノニ、ガマルガイナン、ソワ、ディ、ソワ、ジョダテニ、マリテネ、チムノニ、マザ、ディス、ディス、トロザテニ、ニニニ、ディス、ディス、ニニキ、ガマネ、カレジャビアリ、ディス、ディス、ソウディゲネ、トウザ、ディ、コンセディ、ソウディゲン、マザトネ。じゃあ、タタコンセグ、ナナ、ニスカツユ。
0: 단단게서 공사 논라 제거나 마 마딘 소리 된 아 드네 차우 제 원래 드네 다시 니행가마 데 레가 레지 치리스나 드보데다 데소 제지리 드보 제디드라라 다시 후 타이셀리디다 드네 다시 에 슈피 젠지 제마스카디다 도서 콘다 도드나 마딘 세다 올리 디 공사 디니어 굴리케 짐제 자린데 세이나다 아 마오팔라 체 제도그르 롬 레이켄 톤제디
1: 파츠도그르
0: yarza gumbu ki yao den sen me den di zoje ta ten di se zo sang
1: je je ma on pa na yang ta chu phisum ta ta chungu nun de jin ta ta yo chi ku lang dup shung da li yarza gumbu ge thon jin den gina yang sang ri dong thim bi go ni pe jin ju thun ni ta shim han de se go
0: yo ta shi de le ge
1: ta shi de le ya ke chu de mu
2: de mo de mo
1: a ke pai kang ge
2: nga pa yo la sa ne
1: pa sa ka ni
2: Lhasa rane yi.
1: Lhasa rane yi, Lhasa chongchen yi.
2: Lhasa chongchen yi.
1: Zhe zhe, ta tanda tsungun tsungtum tinsuk tanga tunzi su gangang chiru yi.
2: Ta diya nganzu ta tisha, di tangi chadin tis kye yu. Ta diya yi karso re, nganzu puun yunga chadin tis kye yu. Ta cha zung la yung bayi.
1: Zhe zhe, ta chu chadi la cha shi su chiz yu wari.
2: ओ दती ने चाती ला केजु सुमगुस न रजे यारेस चाती सोदान जुपते छसाबा इना फुआटा गि जुपते छर अनि दि सोदान दि गाना जो अनि फबा रांगे नमंगे मे तम मेबे सुचो गि तिंदे सिनजिन गि सुन द छसारो अनि चाती जुपते तिंदे जि रेस तती ला खार जाना चोति चाती तुंग बय न तने जिगि थक थिंग या ता शक तिंदे 哦，鞋子牛肉多呀，但俺那说不了偏到一百天这个差距因素。但底下的，俺做朋友跟俺那差生呐，朋友给他的，同做，连个芒果这个差的，地摊个差的了，买芒果了，吃不着吃呀的，也不舍不得。天天天天俺他了，从来来养啥个人给，他差的，嗯，真这些啊，给天天，嗯，那做天天吃。
1: 제제 다초 차 돈비 에르그 때 체르요
2: 돈베 리기 툭드 지스 차툭 툭디 낭라라 데네 답디게 다 대포 차 스르와 대포 차 제 아는 안 돌아 그 뒤에 워자 쇠야 그 제 전닝바 열라 차 사바다 근데 그 티 크셰지라 케요스 다디 통은 메마게 가버치게 거랑게 다 디지마 자체로 세로 땅야 안저 다티게 자수마다 쪽자서야 되게라 되게 티치야게 숨쉬든지 지스
1: 제제 취 밀라 카리스
2: 네 밀라 메마 차린스
1: 메머 차랑 re re ta chu ni se kong ge cha song yong ne zge na
2: ta nga cha song jam ne lo ni shi de zhou de
1: o lu ni he lu ge rong la cha song zge
2: o tang bo ta pe la ya yun nan ge dan da po a cha ge zhu zhe su ya ta zhi ge ti pe la ya zhe ge na ta ang tang bo che yin zhi dang ge lo ta ha lam ni lo ni shi dan ba zhou de
1: Jeje, lomu nyekhe lukkirang la cha song nukwe nyamnyong de zhiga wana ta cha gawu ta su kirga cha shu kanda yu kudu?
2: Ta cha shi di tanda di nganzo ta didang ki cha sikirwa di di fu cha sing di ta tanda kani sacha khasa kala ma kyab cha chi ya tan di ta sope pendo yu mi di ta sishung da gange tanda di la kyab kyo nang yu re di la tenpe ngarang ta di ma Saja Kasakala, Chapter Chiagi, Guanzarawa Chassin, the Narangiranga Ping Patin, the Patin, the Sayers, Ting Chaming, the Guanzarawa series,
1: Guanzarawa,
2: Guanzarawa,
1: Guanzarawa, Guanzarawa,
2: Guanzarawa, the Tangarangi Charangi, the Mingdians,
1: the Tatinanacha, Chichiwari,
2: Tatinanacha, Guanzarawa, Tortas, Guanzarawa, Ping Tas, Guanzarawa, any. Drawn tasa da tije mega khashe jyo
1: je je ta tan da lasa tongchin na chu chag kong se chebu yor be
2: da lasa tongjin na lo la tan da cha sha bei na cha zo sa teng ni sum ji yor cha zong sa ko na ane de la tan da da ming wei si ba ming wei da tong zhe de dang ge jie ane kong se ten de ji la da jia chang to ge ten de ge sim shu jie ge yes
1: Je je ta ta thong ma tu chong ngi chong tam tin chong de ta yong nyu
2: lo sum ge nga la nga te ma ji yong nyu ye ta ti rin dong da san dong be te ma sum ba yin
1: je ta ngon chi yong ri ta zo de ni chong na chong a sha ge
2: de ne zong de de ne ta chong ya go to ga ra si na ta nga na zo ti phe ge phe be ta phe ge phe ri ge ngwa na cha sha ba yin na chi ge tok ja tong ya ta wo ja tong ya ti de ge ka ji so an da ti yang ko ran mi sa ji ge kya ji tem be ti de so an da chong ya go du si
1: je je je ti to na chu ren ge na ta ta ta yang lu chong ran de xiang xin so sun sa cha jan ba na yo
2: dan da chong wen de sa cha xian de le kai mei an de ai yang ji ge la zhen ne pa dan da yushu da cholo da dinde la nganzo jala pa cha ti pa tanga yus dinge ne jala dinde pa zo yege di nganzo mi yungde zane khonzo inyo ane nganzo dil ma yuji la kuru dinde chen tanga yus tanda dia chongkang kake me
1: zhe zhe ta kyu tawa sonyo na cha zongi lu nyekhe lukungor songzge cha nda rangi lintu yang ya kyo ka
2: Kire, maga ngantho rangi nyamde ki yunna ki sora yor ba, tongzo ta nyambo nyamde siya saro ngantho jagung chen sogo yore. Te gyubja di ngantho rangi gyubja nyoy saro ane tuksu sogo yore, nyamde chi ki kire.
1: Re, kyu rangi chamjil tawa sonjina ngonshil cha ziri yonu ki chamjil enje re?
2: Nda ti ngantho rangi ne kotsu re, ane ta te chi ki chimdan di ne ma cha zong ya ki simshu kyab ki yo.
1: जे जे ताचो रंग रंगने वाले माओं पानर प्रव सार्जिल चाग लिखकर दहिर दस्तु तुम्हें जो भी सार्जी हो करवे
2: ओ ताते तंदा तंजो ने गोचो सांगरांडे पुरी साजा घासा खाला अन्य गरांडे छाते टेंबे चिया लतने सिम्शु चाबी है कि तंग थोक रे घास ने छाते तंग गरां रंगे बने या लोमन ने चेने अन्य गरां रंगे स्वय Jaga rinpe tsensi ta tunpa yuus.
1: Re re. Teng huay ma tsorgun tsontam tenzuwa luwen jing hanyi kyu yong yong ziga. Kaab tuk tela tsong jayi dali kyesang shimu zi rikta.
2: Ta titi di gana zi gongse saba chaya chayana kyesang ayi ta tizu du yagu du ane ko karasa ta temzu dindari yong na ane pa jik ngwasin, nyi ngwasin jini tini jala pa zu tangya di la penta shuk chimu du. अरे गांजो ये निमा लास ने दे चोंग ने ल पिपा ता यांग मा ना योजी तिन दे को निमा तंग गे यस तिन दे छै
1: जे जे सोरु सोंतम तिन सु ला योंग ता साने मंग सु मंग आज ग चांद गु खि ग जक ता ना जेमा ता रंग सोंत लासा टों छ ने जंबा ग गनु ना ता कि मर डक्स ग ता ना स्टंग दु आ
2: ओ डक्स ग ता ने ता गगा ल तांग सा रो अने अंदा ती दे मंग गु जि ल पा 교다 체계였어. 다티 지구랑 약도 약도 체계인스 도제지. 다이.
1: 이제 자그 총린데 녀고 타서는 게 시각 간다 간다 듣긴도.
2: 다 자게디 당한조메 간다 저기 가르소라 다 망보지기 자데 닌가 동야송하다 티토랑랑 심슈 야고지여스
1: 제제 다 총디니리 추 자글 총디니 녀조 가우요는즈게나 다 제마치 찬데게 톰라즈 켄녀리 드니 존데 다조다 네 녀르고 삼네
2: 어 다디 나랑 자디는 나랑 가부체 아니 제총니디 드네 간조다 me mangpo chigi ti chadi me so na mitikwa tinte suwa nga to ti ena ti pa tsampa ta chala saya ta tinte suwa nga nga ranga chongyi ti ta mutu ni ane kya wya ta khasa ka kya chero tanga ya tinte kama ti chi yos
1: zi zi ta tarta chonga nisim tiro na chu chanda nyokin ti sasha su sheki ta kana waka nyokin mang sheki nyona manga kana waka
2: ta chonga nga na chana nyunga mang cha ti re yusu ti 유수가 다 철로 던져지네 되네 유명 망자도와 달라서 찾아봐 이나다 코란테 맞었대 라사다 시가자다 소가다 티게 강가라티 정리 체계였어
1: 제제 달라서 총실그 년도 되나 결혼 속에 직찬 대규 찬 대고 연어리
2: 라사 녀고데 던다 차 대고 메 가마스나가 띵엘라 이게 결혼으로 차 대봐 인데 코 대충마 송콘 타고 서제 개발게 차디 대표 오면도 차디 야케토 오면도 다 이내래세 디 모모토다 이공선 동저 차디 간도 주 뒤지게 여 가르사라 대배 지게 여스 응아란 접지라 종샤게 여스 디데
1: 제제 초랑니 타 선진아 니세 차 타바뇨
2: 차담뇨 여 별라이 차담뇨 여 오디아이 디진뇨 여 봐
1: 제 스탠드 비교 럭싱 니트니 초시게 럭슬 시게 첨부 인제리
2: 다 렉자스데 가면 아예 단다 차디 럴럽 좀 제베 가예 딘데게 차 할려오기 디체메스 아니 자 다때 지기 그 제 도가다 제 지기 지기 소고라 페야다 디제에는 데 나란 디디디 알발라 지싱게 예스 딘데지 더 지다빈다
1: 제제 아타 마음 파나 차게 킬린데 페겐 주고나 초랑게 톤게나 삼스카난도
2: 다 마음 봐라 간다는 거란티기 대단게 자식으로 받으자 피부 健康 차스 되잖아 대다 숙처 담배이나 아니 스승으로 배 공다 공과다 튼바 아 망자게 대단에 편도 예봐 안디 약도 약지치야 그게 삼바지 아니
1: 제제 대릉은 램싱이 잔데 돈은 신어 지치시네 예
2: 나슬라스 그든체 토체
1: 지 마음 봐나 교수님 가르진도 양이 다 들피우 라키만 되시고
2: 토제 토제 그든체
3: 레드 보나바 대릉 램스 능아 종기 소능은 정도 비기가 동 총속 감여든 바거든데 인기나 오중 사큰다니 영 사내런 게 찾은 돈지 망보지 처리온다 등 잼티 요코노 티그니 슬랍지기 달 등이 다 영의 송이 오중 잼 클크 킬리바 링가즈가 잔데인데 잔데가 걸음 지나 다 군이 접부 노르 돈도 당 양신이가 선지나 영 다 돕자 채무니 실용이 런거 파이니 리고 사티에코니 도모가 다신 고만이리 그냥 선지나 킬리가 뭐지 랑니 바빠이 주가 샘데야 하장 체니 도모가 나중에 니노 아시테랑 급 잔드 길리달리 렇게 탐니도 모스리 데브젠테 다 너치가 사클가 야사 금반데 손기나 원드 사클가 야사 금바가는 그 피가존 럭히가 어르기노 그쟁가 크니게 인기나 사클뜨가 야사 금바라 다 배무가 돈콘데 인기나 외실리달더니 다 돈콘데 상신신은 그 자실바 망부즈글가 토크지가달더니 어른가 키리가 응아튼데인 르갸제치라 더니 푼슴제 소스 동동동진비어 긍릴 대비진다 타코니 토포엔 킹급샤바 비진다 다 야사 금만이 손기나 니비 다론다 뜨거랑아 다 원드 사클크 사샤만 쳬히즈가 손기나 런거 돈콩거된지 가친즈크 치고니 도모스 옛나이 야사 그 런콩아 손기나 다 파츠크 차영 중슬티 숑기요니 도모가 니슬록 Nitsil te yishib zi giri yung na arsu sheki yarsa gomba zimman bi gonan danda diyan shik mizi yarsa gomba nda yung na maji chamting gu guni xorpil shenazi yin na ra nda tsunga taq yarsa gomba nda chomra

0: 히르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르 로브샤글리 니리 가르콩
0: 히르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0: 나총 로르 간세아리 비 가르콩
2: 조보 총총초 다다 체초 나총 시비에 가르츠 렘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 나충 주보서 디나 다스타 아초 디는 그 나충 시비르 가츠 렌슨데 그 르비 가르콩 그 잠버시 조엘 야 디나 르비 가르콩 그 잠바 충운데 그 능아 토머 아치 그 주보 충충 청머 가야는 그 스캅 그 주보 충충 소그 덴직 그 타니 슈고 깡다가 냠죽 예고니나 디타크 히샤 통즈고 오트이지인 다티 딘데 선에 온지나 다 나츠 원데 사크크 소브자 망하즈가 아야능 당마트그리 랑싱그 사브당 남시그 니츨다나 철구당 차르체고바 다동 첨술당 체동형 유바 어르너와서 랑싱그 노치당 점직그 돈진 영나 자르마 덴직소 어르먼타비 돈진 하촌 종조의 년카영 칠은 도중요 노그스젠그 랑승그 날마선비 시파그 덴지그등 도듬그 간크는 나초 나충 소주소 요니마츠그 흐퍼드 나충 소주소그 파마 남나 선영지나 하징 지와래라 김성직그 참탄등 김성식 대실대 스득든 용고나 니버드 침득남비 아릉그 시바그 업데인치크 탈라 잡잡시 기바릴

0: 오지 자주가 같은데 다 어느 그 첨성 소속은 괜찮다는 거 특하는 게 대단히 다 로마가 된 적도 좀 닝이 달라지긴 바빠 이건 닝이 된다는 게 된 거니 다 첨성 소속은 괜찮다 고지 못긴 나 저들 접고 있는 등이 다니 그 가다스가 뭐 보리에나리 된 전에 다 조그급시 바그 샘컴 데이터 것도 좀데 지기 희적고 닝이 타존 연결된 거 갑다리나
1: 오리 다시 지금 대탄데나 다시 좀 바꿔다 가서테나 아니나 아야마시 아야마시 정도 흑금도 고니시리 다시 와서 저기나 그쪽이나 아야한 거 뒤수도 갖다 먹어 먹어도 요리
0: 네리
1: 나 요나다 세디 티는 나 가서 고대다 세디 그 심도도 고도 되게 다시 빨리 뭐 아겐트 훌도노 또 뭐 상심만
0: 하지 오나
1: 다도 고티 쇼니안 세디 그런 거 파마라 김도도 고티 시와디 펜슨 조바당 흑도기 대비 좋아도 그렇게 당기는 냥적시고
0: 나
1: 냥도 쳇쳇이고 그러나 위쪽에 시원한 게 나타오지나 다 나수총 다 파마비 이제 녀스동라 스타킹 나오니 다소니나 늘승고
0: 네리
1: 다 뒤는 싸고다 거기 이제 아무리 인디비 아 돈도 너무 이야 좀 세크 아 뒤타고다 거리 캠도다 파마기 뒤진다 시위에 대탕도고도 너미나라 다 소리
0: 네
1: 이쇼데다 시위니라 간체들 알고도 듭죠 다나 그렇게 해서 시와티 돈도 쳇쳇음 옛날 냥도셔죠 아, 후이지나 세대. 시바도 어디 시절에 송대던 시군이나 칠백고. 니가 칠백고, 리고가. 안 돌아서 빠지네죠. 팀스기냐 녀서던 적고. 동물은 교고. 안 돌아서 빠는 세대. 시죠. 아, 팀스기가 다음 세대. 다음 주 다음 이제 아트게 세이 소나 카포타다 티치기를 너무 마요. 동물은 세대 님스 스티뮬라다 이제 그쵸. 아야나 도노. 이나가냐 쓰기 도노. 안 동물은 나스로고. 다가도는 이제 뒤쪽에 초보해줘.
0: 딩크.
1: 아 뒤돈이다 거리. 사마라 속과 너무 시르클라가네 거리. 가면 담에 글라가나요. 마보이지나 사곡. 어로곡. 아 떠라 속과도 이제 냐베딘 조조. 떠라 속과. 뒤돈이다 제대로. 이쪽에 다 코인도 그쪽에 시와도 건데 다 소리니 지대기네. 그쪽 속과니 지 너무 마 정색. 이는 경찰이 시와한테 쇼컨이나 가와는 정색. 가와터도 고터 치킨 좀 요리나 메니나 아 더도 쇼가라 냠조리 아 시규 더 사마냐 가친디 아 디도미나 세베 우주엔 참더가 다 뭐셔 야시 급지 고르베 동산리 에타 라라미 세비라 시와터 큰 코나 아 더모 좀다 도디 균준 과친 스차둥 아 더모에 코노 더모가 나서 유스 아강당 강나
0: 딩
1: 떠다 소파도 개뇨도 땅이 다 수고니 소마터 신터도 고터 아기네 대통이 딜라니 버키타 끄다통요 아 팀츠크 소마타게니나 장차가 숙고나 디토노 대통이 팀 문티타 야큐타 버키통요 아랑 시와타 체드니 마와노 아랑기 랑라 이치시탐니 아르고노 시탐니 도모스게니 안드리조 소고테요 시르니나 아람드레고 아 팀츠크 체드니 이치 게테다 카소테는 슈퍼타 시와니타 드그로그란 조로 카다니나 시토 모이고 대인하다 제대로 파마도 어떻게 대화하는 거 나오지들이 어떤 데서 안 좋다고 뭐 또 제서 어떤 데 당다 제대로 그지 반찬을 이제 길에죠 길에 신하다 제대로 다 보마이나 저 티셔츠 이런 거 어떻게 나 티 생금도 어떻게 생맞지신 도건이나 또 그지는 도건이나 어떤 아서 봐도 희귀도 영 소리 동물 상대야
0: 네네네 네네 그런 거 아닌지다 또 그런 게 다고 나셔고는 대신 뒤로 중남 반선이나 또 지금 아, 로타나요 누가 갑토가 영나 로티크 갑토다 돈 손지나 소중고 넌 허르츠게디 요니 넘어르 디다나조 그게 여기는도 돈 손지나 지니 아마 그게 샤이 그 샘컴데 지는 영나 샤이 그게 샵친 돈 그쪽스데 지는 다다니 샤이 대진 아츠가 요과리 흐수 아탑카 다긴지기죠 서버드 그게 샘컴라 디라카니 디안지나 다 샤이 그 손지나 그긴다 고나샤곤 디는데 그쵸 참마토인다나 다 로브라란다니 그게 갑트라다 노주란다는데 그게 로차가 고드타란디 카프탄 데트나 마초코 양 치마토엔다나 그게 김드그란다 조글가 샤이글가 카프른 조진한데 너무 이크 카프르기는 여로츠테진한데 너무 이로츠인데 샤이그 샘컴란데 티토니 아니그란데 근데 지금 오빠이고는 그 너무 그 나세망아요 그디겐금 근데 소소도니 되게 냠주고 이제 대한신인데 그게 딱 공나셔고 대진데 참덕조가 샤이게 샘컴데 길은이죠 길은이 탑주 나선 선제다 하정 그가 챔버스고 대진데 아 다 참덕 남바존 선제나 그 좋아하는 거 같은데 샤이게 샘컴데 탕게 도덤데 라는 거 지 희적주 나다 하정 그가 챔버스 그게 공나나 셰고 대진데 대한신에 그게나

0: ཡང་རྒྱུད་གི་ཡོང་ན་གཅིག་ཡ་ནང་གི་ཁབ་ཐོན་དལ་ལ་པ་དེ་གི་ཡ་ཡ་ཁན་དུ་ཟོན་ཟོན་ཡིན་ན་ནམ་དང་དེ་གི་གོ་ཅི་དེ་དེ་ཡན་ཅི་ནི་གི་ཆར་ཆར་ན་དག་ནོ་པ་དེ་ཡན་ཅི་ནི་གི་ཡང་ཆར་ན་དག་ཅི་ན་ན་ཡ་ཡ་ཁན་དེ་ནམ་ཡེ་ཅེ་རེ་ཡོ་གི་དེ་ཡན་ཅི་ནི་ཨ་ཏ་ཡ་ཟོང་ནམ་དང་ཡ་ཟོང་དུ་དུ་གི་གཅིག་ཏོ་སི་ཁལ་ཁན་ 돈출이 고가 아마존 전쟁 도중에 되는 게 갑다리나 원래 때나
1: 다시 가상대로 다 사가나 차와치노 아득시다던 바고노 저우적고노 너무 있지 기타나다고 그 시에 세기면 그 사탄 사드나 칠안나 비고 돈킨데 이나 모 종탕 종제미니 티타모리 아버튼 이나 시파소다 이나 하상 마니 토모리 디스타고다 거네 게치 겐다르기 차디리 아 니버타 다른 게 시파도고다 첸덤 세기 초 세기 첸드 세기 덤무게 닌카치 아니 생기나다 데모 데모노라 덤무 쇼니 카타소소 나모톤조 아 팀의 세계자들이 시반으로는 체크하되고는 너무나 센데인지나 단거이죠. 아 뒤돈이도 그런데 아 시원도 근데 흡수증으로 참다 그 스타트 미비니 지금은 체크한적으로 너무나 단거이죠. 뒤돈도 차지면은 너무 천수세계 최고세계 너무나 적은 말이죠. 아 대가다 시인지나 제시유 삼고 아 뒤돈이 저기서 다시 가서 대나 넘고인지나 바지던 시인지나 망가 야다 람토텐이나 체라다 모요노가 도모노토고 단 데라시게이나 냠르조고 젠텐체데 체모도니까 소테 다 톰바세게 다디 동세세게 쪽세세게 단도 모고 체콘라 소빠게 유스고 나 도모요이나 경랑 타고는 조조
0: 딩
1: 아 저도 어떤 또 나시리 기존에 람토테다 두 알록 그드기치 나후에 알록이 차리도 노고도노 안 도모는이네 시리 냠르시고 다 경랑 타고리
2: 地方呢，越南这个，啊，这样是一个年年开始的，对对对，啊，地方这个到特色的那个西部包括那个，到南区土大石块，那么很多年开始，其他国家今天越南它，啊，那么农村搞不到咖啡世界、农历世界，它个六个地区越南那个么子呢，地方越南开展的比较，啊，对越南多一些个，因为这个就讲到这个它，它可能越南就空的那些老人家那的。 아또뭐니트네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ching wo da ga len tin da jin ta tong go da lu ti jin ta ta ju ta zo yin na so ri sang ga na te ma to chang mi
0: na re re ge din kwa tin chi ge ling ge ko ne ge chu da da ji ko ne ge ling ka da ko ne te jin de ge chu nan da ga yar ka ri cha cha ge de go ti de din to ni lo tu na ba ga na shi ni ju na yang chi ka chi ji ste ge jo jin na da ti han chi ni ge ge nam da yang chi ta chi ren de yar ka ge cha tu ndag na mu ndo ge ge chi ge lo ji ga yong go ne ndo mo ge thang chi yo ge ti jeng ge na so su ngi ten ni da ka ta ar jang ge ge chi nyen ka yo ba ndo mo ge ge ngi ten de chim da zon son ji na ra sha yin de ge ge ta tu ge ju la ba da ge ge lo chong ran ba ge sha yin de zo na ᱛᱮᱜᱮ ᱛᱮᱜᱮ ᱥᱟᱢᱢᱟ ᱦᱮᱜᱮ ᱛᱤᱡᱟᱝᱜᱟ ᱦᱟᱠᱮᱢ ᱫᱟᱜᱨᱟᱱ ᱫᱚᱱ ᱥᱚᱱᱡᱤᱱᱟᱨᱟ ᱱᱤᱝᱜᱤ ᱛᱮᱱᱫᱮ ᱛᱮᱜᱮ ᱦᱚᱸᱜᱩ ᱜᱮ ᱪᱚᱨᱟᱱ ᱫᱮ ᱛᱮᱜᱮ ᱜᱟᱝᱠᱷᱟᱨ ᱡᱚᱱᱫᱚ ᱫᱚ ᱟᱪᱷᱟᱝ ᱜᱟ ᱪᱮᱢᱵᱩᱨ ᱡᱤᱜᱤᱨ ᱜᱤᱝᱜᱟ ᱱᱟᱭᱥᱞᱮ ᱠᱚᱱᱚ ᱛᱮᱵᱡᱤᱱᱫᱮ ᱛᱮᱱᱪᱷᱱᱟ ᱜᱤᱨ ᱜᱤᱱᱟ ᱡᱤᱡᱚᱱᱚ ᱪᱚᱫᱟ ᱠᱟᱨᱛᱚᱱ ᱛᱮᱱᱟᱝ ᱫᱮ ᱪᱮᱢᱫᱚᱨ ᱠᱟ ᱡᱚᱱ ᱥᱚᱱ ᱞᱟᱜ ᱯᱟᱨᱛᱟ ᱠᱟᱨ ᱜᱮ ᱪᱮᱢᱪᱟᱝ ᱥᱚᱥᱚᱱ ᱥᱚᱱᱡᱤᱱᱟ ᱛᱮᱜᱮ ᱡᱤᱜᱤ ᱪᱟᱥᱨ ᱠᱚᱱᱚ ᱛᱟᱱᱫᱤᱱ ᱴᱷᱮᱪᱤ ᱜᱤᱨ ᱞᱟᱥᱚ ᱠᱟᱱᱫᱟ ᱭᱟᱝ ᱢᱮᱱᱡ ᱢᱮᱠ ᱭᱟᱝ ᱜᱮ ᱥᱟᱭ ᱤᱨᱟᱱ ᱫᱚ ᱡᱩᱥᱮᱨᱟ ᱠᱟᱨᱜᱮ ᱠᱤᱢᱟᱭᱚᱱ ᱡᱤᱱᱟᱱ ᱫᱚ ᱢᱚᱭᱱᱟ ᱛᱟᱛᱟ ᱱᱟᱱᱫᱟ ᱜᱞᱟᱝ ᱠᱩᱱᱫᱟᱱ ᱫᱟᱱ ᱴᱷᱤᱪᱮ ᱜᱤᱨᱜᱤᱱ ᱫᱟ ᱞᱟᱜᱟᱱ ᱡᱚᱜ ᱡᱤᱱᱟᱱ ᱫᱟ ᱛᱤᱦᱟᱱ ᱪᱤᱱᱤ ᱫᱟ ᱜᱤᱨᱜᱤ ᱥᱟᱭᱤᱱ ᱫᱟ ᱛᱟᱭᱟᱨ ᱢᱟᱨᱟᱱ ᱡᱚᱜᱚ ᱨᱤ ᱥᱟᱛᱚ ᱪᱤᱱ ᱡᱟᱢᱡᱤᱠ ᱜᱤᱱ ᱤᱛᱷᱟᱱ ᱫᱟᱱᱟ ᱭᱟᱝ ᱛᱤᱜᱤ ᱧᱟᱢ ᱡᱚᱜᱚ ᱥᱟᱢᱟᱝ ᱯᱚᱨᱤᱭᱚ ᱠᱥᱟᱝ ᱜᱤ ᱜᱮᱝ ᱜᱤᱨᱜᱤᱱ ᱜᱮ ᱥᱟᱭᱤ ᱜᱤᱱ ᱡᱟᱢᱡᱤᱞ ᱫᱮᱱ ᱡᱮ ᱠᱷᱚᱥᱚ ᱥᱩᱱᱫᱤ ᱠᱷᱤᱱᱤᱱ ᱠᱟᱱ ᱨᱟ ᱡᱟᱜᱩᱱ ᱱᱟ ᱫᱟ ᱡᱩᱝ ᱤᱛᱷᱟᱱ ᱭᱟᱝ ᱜᱤᱨᱜᱤᱱ ᱜᱮ ᱠᱟᱵᱫᱟᱨᱤᱱᱟ ᱚᱞᱮ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펜트네기나 다리에 고노 스테모테 고노 도모가나서 아 디토니다 그게 조니카서라 맞을정은 없대 탄타 만조 아 태케기나 정놈 게기나 그만 섬스는 조노 아 달라소파 디토다기나 덴지케 알로다라 너무기나 다르메라 아 태케튼 조노 아 로마타 너무 칸 조노 아 달라소파냐메조 디토다기 코르토메노가 알랑코타 이기메노 디토다 데즈메노 알랑콘데스데요 아 만리죠 아 달라소파다기나 시가 이천도리 카타고 소통지나 사가
0: 아리 아
2: 디토니다 세케즈가 다그니 다그추 가상 되는 거 좋아하니 쓰는 거 요노 첨도게 기다시는 거랑은 그 아 다 랑코스 기네 그 테탈라 소파가 아 디니라 소파티 도드메 코시죠 그 게티 추 디니티 도드메 레던 시바니나 다 와 코소나요 가면다메 그 돈도 정스 기타고 디니 도고데 도드메 코시니 아 테큐도 도고타요 아 개천고리 다그추 사자 가나요 도모니 아 거기 디진에 도모요크 기타고는 게 니마마노가 단점들은 그마도 파테타나스 비디닝도도 도는 것이 아 디도니냐 샤이가 갖다 시작한 조건 알로그인 시작한 조건 알랑게 체크인 조건 안다모 망가 아마 되게 맨마스 비시와리 아 디나 제가 나가야 되게 대작도는 하죠 민노 파텔라 후바도 시고 양치 마키나 알로네 돈도만데 좀 하고 디타고냐 저소냥지 세죠 저 스토리 디도니다는 사실치드가 다시와는 오늘 스테고니까 그 단람을 점도 세죠 아 대한적인이 상 직접 세게 들어다 더키도 고가 세게 알랑푸르 도스도 쉐르고도 나고 세게 도모나다 시와도 고도냐 테모티니 단냐마타도 도모 도모나 수요 단데기 주어 년텐다 도모노니 마적 진딩게 지나 단디 도모고나나 통고니 도모데 니체그나나 그다음 달라 소바데 시르다 정도기 도르나데 타메 다 시와도 고도 데트노니 시라도 단조기 지도도 고도다
0: Nyari diri, ngomar girkin. Girkin kita kona syakun diri, chun jemdik kila kandani, taat segitu ju, taasya itu syara cima tuan na kargu pretaan janja, yang na kargu langkun janja, damon di takaman jigi ju. Di gin tan damon di takaman jinu, kabda lopsu ye ju, cimsang zgin na kargu cimsang ten gong nga yoni, gomchulun da yukwa yoni, syari itu zo kargu pama kabda yena kalaman yoni, damon zge ju ne, pama zo di gin ta kargu syari itu kabda lopsu ye ju, riglam ja ju, dhigilam yuqwaazin zhigijuwaraan da soosun dhirigli yuqwaadi yang gilin-gilin tsenang nara nanshili kunu kirgi kiamtsang lhubsu segitga unun da soosu rigli yuqwaan di yang kirgi kiamtsang tagi da kanguur nga yang na kirgi shayin sunji lhubar dhiga yargin nang di rang kiamma yung na kirgi di lhubjung gu kurig zga yuqwaarin kuchuli ju di hanshini kirgi shayig dhenjigra yang na kirgi da njuwaan kichu asimraan da zub dhigizga yuqwaari ju tato hachang kaka chenburi gilin kuna nanshili kunu tibshindi di hanshini da kirgi nanda jizun uchu гэтэн хончизо тажина ди хончита таркузуда нагэ шаиндаг хосуг гачэнаа жинд кимдэг токуёни янагэ шаиндал хотазу чигчигэ мэнэ мэнинд морэтэла ян гэргэ шаиндэн сонжина ингэн хосурио хосута зо гэргэ памарандаг шиг дорнын ижунд зора гачэн бол дичэнгэ гэргэнгэ жу ховлуран би шаира гэргэ лошун шибанэ ингэн хосунд дэлэгэн нёнгэж гэжүн дэ чэрги хэнэн гэргэ дазуни тэнэ гэргэн кабдарина
2: ओरी तो तांगनि के तिओना अ कासों तेना से फोमोरा के शिवा लोचों दे गदा इंगिंग ऑफ होस्टोन दे गदा डिब्यू ने तो सोच
0: न देंगा
2: इ जिंदिन चो ये ना चुता गदी तोखा मम चित जा क इंगिंग ऑफ सि चाथम गो जि ना ता ले तो तुन से अंगा वे नंग ना ता छिन तां के योग जि ना फोमोरा के शिवा लोचों ग नर्जिन दे का फमाता जि ना तारा
0: たちもいる。ちょっとらにはそっとしてだったのに。人間そうそう匂いで行くのね。なんかいいよね。でんが。あ、ともげにゃん元気にゃ行きとこ。せたぜよね。うん。行ったことてで、あ、うちにゃ県とかしにこうな。あ、県とかなばげ、人間そうそう、ちゃともげにゃなた、こんてのそうそう、あ、とぞにゃ、しげなんて言うにして。で、あ、てらにゃ、ちょっと言うのごにたせで。元気とことになるってね。うん。
2: で、だけでね。あ、なんか落ちてんじゃなた、ガンソスとか、シェルのとことだ。だけじゃたがにてでも。だけ、ケンが反射とこと、満足じゃ。うん。あなたとこと満足てにあ、そうそう、匂いでじゃ。あり。あ、だからとてな、シェルとも言うのま。あ、もんちとねとも満足。うん。かさてんのなとも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 이티나 텀미 기자치 답고

下一点能吃不免的，那么一种哈整个干钱不的，提前个都说说你得了钱的个这个这个，那下一个俺能个做啥的，我的个这个也都给他觉得，他哈整个干钱不的。 내 조반한 바디나 되는 그 린슨 더그 참바 동호소 손 괴지 살는 그 참바 영래 시그 참이 거기 되는 쉬는 그치 로르 냄비 등가 그 참바 딩고 좀 주일

0: 다 호크 니흐니 자치 워드고티나 안데드군데 창 통이데등 다른 거 걸고는 데도 근데 있는 새끼 오늘.
1: 에리리리 과든지 그냥 그냥 봐. 디나 데런 거 점총 땅 줄음 레츠 디나가 같이 담성 상층 털은 마몽 참큰 거 점콘 듯은 단시다 등이 딱 담이 롱크는 요총 땅 릴다 등이 딱 담이 롱크로 세고는데 참무지기 있니나. 디나 담이 롱크는 요총 그 탄더니 단 닌카 강뜨거든 중선이나 닌카 강뜨거든 찰선이나 같은 같이 담이 롱크는 요총 그 전이 단 닌카 대덕은 찾더나 단 닌카 대덕 치 특출이 군이나 양나 닌카 대덕 멈중으로 치 멍고이 군이나 딜라 속가가 거니 다 군이 참콘 듣던 그 사라가리 입셔다 대덕날 지마 땅 아소 제치는 로서던 강즈기 나랑은 그 롱크는 요나 롱크르도 도고도 지지 차든 차든 담바 양나 참튼 릉튼 그 군이 요주 요사의 나라 최종 그 상이 되는 순간다더니 롱크르 그 롤 소가 차츠는 인니 너무 그런 그런 요주 따지가니 급과 함주르스 기가티다더니 담아가 그런 그런데니나 단급 그 주사차 망체 희즈나 담아가 그런 그런데니더니 그런 그런 입시라웅이 다니마치니 양나다 와치니 망고라 그런 그런데 시치는 디치르 가슴 긍송 마히니 타나 답접데리 콩그 자시브라니 스튜디나라 덕시거 갑디 체니 너무 그 니츠도 쇼고노 디쳔거 다데는 그 주체트 참컨드 심질다더니 디코르클레츠 그림네인디 나 탕르 지마니올이 아다디아치는 그 망츠나 바그 라는 그런 그런요나 다라비나 담아가는 그런 문유주 가티 담아가는 그런 뇨나라 담아가는 그런 땅 릴다땅이 다 돈득 합지기데 라는 거뜩실 사위주 너동도 시가 가치가 티 한치가다 때랑 글레츠는 땅 흩난데가 다카도 첼라 난든 거 쳇다 제치 칼로아난바 다랑 그르고르고니 갑통데 브로듬 점질로 된적 타크 진신가 주 모츠지길 흩지긴 지나 다랑 그르고르비 럭뜩도 도고 요피 고니 롱크르고르바 알럭뜩 메피 고니 롱크르고르 땅국 셰주 알랑 그르고르난 이르드 럭뜩 고노 디마츠크 다 럭뜩 차름 따라 알랑 그르드 뎀튼 그르주 알랑 그르크 럭뜩도 도군데 지 제르나 톤당 나라 양나 알랑 그르크 럭뜩도 도군데 아니르크스 그그니리 지군나라 디카 톤디 알랑 그르 머크르주 다동데 디 아니와가 라카니 다 짐브르크 주샤코노 창톤나 알랑 그르 머크르주라 알랑 그르 고르나 창만 톤주 창통료 알랑 그르 고르나 옛나 흐치그니 알랑 그르 고르주가 럭뜩도 그그니리 인조카 니니 단디라 응치르 조카 흐스미니 단 니트마 간주 디쟁그 다 창통나 롱크르 머크르주라 알롱크르 코르나 창마 통주 다도곤다 힌타카치 흐섬그 타니 다 니르츨리 글바라 영나 칼로안다 도곤다 탕 차빙아니 롱크르 머크르와 다 롤름그 담비브그 니르츨타라 롱크르 코르주 후템르 디츨루 제가 마칸디 롱크르 코르나 옛나 옌치 마니 맘타라 간마니 흐그랑 칸디 마쇼주 다 람트그르모야 롱크르 코르인 조고트리 카프톤디 칼로와 치니 니그 리쿠르달리 롱크르 코르나 ата калуанд докучи тэн чалидали дэмжэг дончин шонжунд да жэньюнг атон тавгасэк үжэгэ тани олонкур кокуни каптунди капра мртажу ягна капр нэлэн мэйчу ти анчини гогурдал иркэнчэн дэнд мэрсэжу атэ майм би олонкур нэнгэм я зэмбатан такача хавлун и гэрэ готмшэлдали намин гони олонкур коркунд докутан когэчу та нэм джинт олонкур корку тацу ргохтана хавидали олосм цэхчик олонкур коржу да догонда качэг нава инжина ролом дэнжэг так рэслэн да догонда ирсэпсун айчу та хэн жугжина ламгу жимдорандан жугур тацу ата ламжу анди ламай чура нигла кани алгумрта ягна алгужин да токунда г хтамбы тара лонкрун жожу токурта карге алуг серу хару ни каптуте ата лонкр масунга алгур жанкада токунда эргижу да токунда хэнта качи тука индина ата жоп тыгра алуг кергинде садин гони кочул шечу чо ламтыг аран тонкыңыз ган жо нара карге жоп тыгнда токур жагын жунда комшиса чакын жигдю те анчини гчум чартана да ягна чартана да докур куни каптундера жобжа жоп тыгнда жагын жунда хэнта качи пури тичэнгэ жобжа жоп тыг кочул те анчини алуг кочул кла кани та хэн жог дина чо аргомо нокур курин жогэ тацо ата алуг кочул шетэн тани хэн жог дина анамын өрөви мукаран да тава цаг ламнан жогэ тацо алуг кочул шетэн да чэмуинина хэн жог дина алуг тхан акваар жура тхни акваар жог алуг кочул шетэн дала сукаян араннг комшига чакэнжиг жорангэр жила нэгэнжиг жүндэ хэнтэ качэг тавдын байн дина нэнхи гонё лонхур кори шавчлатан гүшэпа та лонхур ламнан жогур тацу алог дартык мавжиодали кандулла капшуг жер жананда ти ханчэни ата лонхур к капшуг дог дали ата лам мара жосав ни ярасун яран жосав ни мара жо жананда ти ханчэк лонхур к кэрги цадын гы жэслий галва нэтэн цадын гы тамбулев галва ти ханчэни нисун дэрчүк к лонхур к мэнжэ жананда яна алонкуркын тоцл угачнада алонкурк хүнсл угачнада ндму тангвшэч ндла сукайна татэрэнгэл цэндэвжилдэтэн ячи калуанамба тавокуачна цэгчэгта комбачна чэгчэг сэранын жинт та сэмзэнгэ цхин рэмзэнгэ бройн 대나 다양 디초가 근거 당디 첨총 땅 조름 레츠는 동점 되는죠 레츠디 솜드 바람 동점 바 담전 제브라 솜든 간 커바 살려다 키려다 키 돈도인 따르클로 압식로인 쳇집 따르클로 왕적 세랑라 솜는 친니 레츠도 총상 친 땅 이 스트림을 한 근거로 좀 신이 냥크나 바니 급서디모
2: 소훈의 메스르 맹국이 켈라 땅클 시도 제종 스타나 되장 메슈움 종으로 냠줍샤기 제종 사케다 송나 예티 맹국 담불라 자송샤기 타먹 머템바든 던히 강서만 편밥시니 제종 사케다 조디 메땅 데비 제치 땅 요치 제르기 켈마로
3: 디젠보다리린 Rate pun nampak. Terung ini kena, tungki sorang jantung pegi yang tung, sungsuk kau niatin bandai ini kena, selang tungkir ke, adiasin jantung tenin dana, zabi yang ada sih ok. Kena terung ke yang ini terus ini kena, sani sosur atau ni syangsin seneng ke, tuanzi mangga juga ni dekiran ni masuk ke, rendah syangsin ke, wonder sakit sosur seneng kena yang, ta sani sosur kerang ke cahsi dambi tuanzi mangpo juga ni dekiran ini jantung ini, adiasin zashupan mangpo juga seneng kena yang, nyosungkan danza rata gokunen ni. Warkum de Songinaxi, Wuljung Dem Kilm Dengon de Gatanga, Wuljung Kilipataka, Deringa Sorhung, Sontum Tinson Ditanga, Tonzi Kirimok, Tikakura Gilinzi.

0: 콘송리기 드니 체조그로 샘냐 마도 도도칭게 폭상구 치데제 총르제 제제나 제 조지다 삼미게 삼노튼디 스다 삼다가 그때나
1: 제제 다치슈 공스 타오송이나 너치니 공스 쳔부 여르베
0: 나주게 공스데 다 나녜 나비 투세 잘랭이 다 달로진다 달로니 로니 노네 다 나데니 다와 나녜 그 다와 아 공부 노라 Tene yen han chen shi chapsang song li tsong de nga zui gen tong zai tso da zi yar za gomba qer di yen ne ping pan di da hien chang tso zi song di yen ne te da lo rika yin na da nao ju ki da zi dai biao se ka di da zi li ju ki dai biao se ka ra zai wu tene ma wong ba rika yin na dando da zi tu gu zi li ki qer yu
1: zi karsong teru yar za gomba gu nyo tsong ran di tong zin da gong yi tene ki chu da shang shin yen ba zu shir song yi te gu ka ᱟᱱᱛᱮ ᱥᱤᱨᱥᱚᱱᱚᱜᱮ ᱱᱮᱥᱤᱪᱢᱚᱨᱮ ᱥᱟᱪᱟ ᱠᱚᱝᱠᱟ ᱥᱤᱨᱥᱚᱭᱠᱤᱭᱚ
0: ᱟ ᱫᱟᱛᱮ ᱤᱱᱨᱮ ᱤᱱᱟ ᱭᱟᱨᱫᱟ ᱜᱚᱢᱵᱟᱫᱤ ᱛᱟᱝᱥᱚᱝ ᱠᱮ ᱴᱷᱚᱢᱨᱤ ᱛᱮᱱᱞᱟ ᱠᱚᱱᱪᱤ ᱛᱮ ᱨᱮᱝᱜᱚ ᱛᱮ ᱢᱟ ᱪᱷᱟ ᱫᱮ ᱡᱤ ᱥᱚᱨᱥ ᱛᱮᱱᱫᱤ ᱫᱟᱛᱮ ᱢᱟᱣ ᱯᱟᱨᱠᱟ ᱤᱱᱟ ᱭᱟᱨᱫᱟ ᱜᱚᱢᱵᱩ ᱠᱮ ᱪᱷᱚᱱᱞᱮ ᱛᱮ ᱠᱚᱱᱪᱤ ᱛᱮ ᱟᱨ ᱛᱤᱥ ᱪᱟ ᱛᱷᱟᱵᱫᱤ ᱠᱮ ᱥᱟᱢᱱᱩ ᱠᱮ ᱨᱮᱣᱟ ᱛᱮᱱᱨᱟ ᱥᱚ
1: ᱡᱮ ᱛᱟ ᱛᱤᱱᱨᱤ ᱜᱮ ᱨᱮᱣᱟ ᱭᱚᱱᱟ ᱪᱤᱛᱟ ᱪᱤᱜ ᱞᱟᱜᱞᱮ ᱠᱚᱨᱛᱟ ᱥᱚ ᱪᱷᱤᱱᱟ ᱥᱤᱱᱟ ᱛᱟ ᱛᱟᱡᱚ ᱛᱷᱚᱱᱡᱤ ᱜᱮ ᱨᱤᱝᱠᱚᱱᱫᱟᱨᱟ ᱪᱤᱜ ᱨᱤᱝᱜᱟ ᱥᱟᱢᱛᱷᱟ ᱭᱚᱱᱡ ᱭᱚᱱ ᱛᱷᱤᱜᱤᱨ ᱥᱟᱢᱜᱩᱫᱚ
0: ᱛᱟ ᱜᱟᱱᱫᱨᱤ ᱤᱱᱟ ᱱᱮ ᱪᱮ ᱯᱟ ᱪᱤ ᱡᱟᱨᱠᱟᱯ ᱛᱚ ᱥᱚᱞᱟ ᱛᱤᱥ ᱢᱟᱥᱚᱱ ᱨᱚ ᱛᱟ ᱠᱷᱚᱦᱩ ᱛᱚ ᱥᱚᱱ ᱢᱟᱥ ᱞᱟ ᱛᱟᱢᱱᱟ ᱛᱤᱱᱤ ᱥᱚᱱ ᱨᱚᱝ ᱠᱮ ᱢᱚᱱᱛᱚ ᱛᱚ ᱥᱚ ᱠᱮ ᱭᱟᱡᱟ ᱜᱟᱢᱵᱟᱛᱤ ᱪᱚᱱ ᱞᱮ ᱠᱮᱥ ᱪᱮ ᱨᱮᱱ ᱨᱚᱥᱟ ᱫᱟ ᱥᱟᱢᱱᱮ ᱛᱤᱛᱚᱱ ᱛᱟ ᱯᱟ ᱪᱤ ᱡᱟᱨᱠᱟᱯ ᱛᱚ ᱥᱚᱞᱟ ᱨᱮᱣᱟ ᱢᱚᱱᱥ ᱪᱮᱞᱤ ᱠᱮ ᱪᱷᱟᱨᱜᱤ ᱛᱮᱱᱫᱟ ᱥᱩ
1: ᱡᱮ ᱛᱟ ᱪᱷᱤᱱᱤ ᱜᱮ ᱠᱷᱮᱞᱤᱱ ᱫᱚ ᱧᱮᱨᱜᱚᱨ ᱛᱟᱥᱚ ᱱᱟᱡᱩᱱ ᱱᱤ ᱜᱮ ᱞᱚᱯᱴᱟᱱᱤ ᱥᱤᱨᱠᱩᱨ ᱛᱟᱨᱥᱤᱱ ᱛᱤᱱᱤ ᱭᱚᱝᱤ ᱥᱚᱱᱞᱤᱱ ᱫᱚ ᱧᱮᱨᱜᱚᱨ ᱛᱟᱥᱚ ᱠᱟᱠᱷ ᱠᱟᱱᱫᱟ ᱠᱟᱱᱫᱟᱱ ᱫᱚ
0: ᱠᱟᱠᱷᱟᱱ ᱨᱮ ᱤᱱᱫᱟ ᱛᱟᱝᱜᱢᱟ ᱥᱚᱱᱞᱮ ᱛᱮ ᱡᱟᱵᱫᱤ ᱜᱚᱢᱤ ᱠᱟᱠᱷᱟ ᱪᱮᱢᱵᱚ ᱨᱮ ᱭᱟᱨᱫᱟ ᱜᱚᱢᱵᱩ ᱠᱮ ᱠᱚᱱᱪᱤ ᱛᱮ ᱢᱟ ᱪᱷᱟ ᱱᱮ ᱛᱟ ᱢᱟᱨᱤ ᱯᱮᱞᱟ ᱛᱟ ᱭᱟᱨᱫᱟ ᱜᱚᱢᱵᱩ ᱠᱮ ᱠᱚᱱᱪᱤ ᱞᱚᱨᱮ ᱞᱚᱨᱮ ᱜᱤᱱᱟ ᱢᱟ ᱪᱷᱟ ᱨᱚᱜᱱᱫᱚᱣᱟ ᱛᱤᱱᱤᱱ ᱜᱚᱡᱚᱱ ᱛᱟ ᱱᱤᱱᱤ ᱱᱤ ᱠᱮ ᱭᱟᱨᱫᱟ ᱜᱚᱢᱵᱩ ᱛᱮ ᱠᱚ ᱟᱨ ᱛᱚᱱᱪᱤ ᱛᱮ ᱠᱚᱱᱪᱤ ᱛᱮ ᱟᱨ ᱛᱮ ᱪᱷᱮ ᱡᱚ ᱥᱟᱢᱡᱤ ᱜᱮᱱᱮ ᱪᱮᱨᱮ ᱟᱨ ᱢᱟᱱᱛᱚ ᱞᱟ ᱱᱮ ᱛᱤᱥ ᱴᱷᱤᱠ ᱛᱟᱢᱱᱟ ᱥᱟᱢ ᱭᱟᱨᱫᱟ ᱜᱚᱢᱵᱩ ᱛᱮ ᱪᱷᱚ ᱡᱟᱵ ᱫᱤ ᱠᱚᱱᱥ ᱛᱮ ᱪᱷᱚ ᱫᱤ ᱜᱮᱱᱮ ᱛᱟ ᱥᱤ ᱭᱟᱨᱫᱟ ᱜᱚᱢᱵᱩ ᱠᱮ ᱞᱮᱠᱟ ᱛᱮ ᱞᱮᱞᱮ
1: ᱫᱮᱱᱟ ᱠᱟᱞᱤ ᱠᱟᱱᱟ ᱛᱩ
0: ᱪᱷᱚ ᱡᱟᱵ ᱫᱤ ᱛᱚᱢᱵᱚ ᱢᱟᱛᱟ ᱪᱷᱩᱝ ᱜᱮ ᱛᱤᱱᱤ ᱠᱷᱩᱦᱩ ᱢᱟᱨᱮ ᱡᱮ ᱛᱤᱱᱤ ᱠᱷᱩᱦᱩ ᱨᱮ ᱱᱟᱣ ᱜᱟᱨᱮ ᱪᱮᱫᱚ ᱜᱨᱚ ᱠᱷᱩᱦᱩ ᱛᱮ ᱭᱟᱵᱚ ᱛᱤᱱᱤ ᱢᱟᱨᱟ ᱱᱟᱣ ᱨᱚᱱ ᱞᱟ ᱢᱟᱛᱟ ᱛᱟᱵ ᱡᱮ ᱛᱤᱱᱤ ᱠᱮ ᱱᱮᱪᱩ ᱢᱚᱢᱵᱩ ᱡᱤᱱᱮ ᱛᱤᱱᱤ ᱱᱤ ᱜᱚᱢᱵᱟ ᱪᱷᱮ ᱜᱮ ᱪᱷᱮ ᱛᱤᱱ ᱫᱚᱱ ᱡᱚᱱᱟ ᱞᱟ ᱠᱟᱛᱚ ᱞᱟ ᱡᱮ ᱛᱟ ᱛᱤᱥᱟᱨ ᱪᱮᱫᱚ ᱜᱨᱚ ᱯᱷᱮᱡᱮ ᱛᱚᱱ ᱛᱟᱵ ᱥᱟᱱᱤ ᱠᱮ ᱥᱟᱱᱚ ᱛᱤᱱᱨᱟ ᱡᱤ ᱩ
1: ᱡᱮ ᱮᱨᱥᱟ ᱜᱚᱢᱵᱟ ᱤᱱᱫᱟᱜ ᱠᱩᱢᱟᱨᱟ ᱥᱩᱱᱫᱩᱱ ᱫᱟᱢᱚ ᱥᱩᱥᱤᱫ ᱨᱥᱟᱢ
0: ᱪᱩᱱ ᱨᱮ ᱤᱱᱟ ᱛᱟ ᱛᱟᱞᱚ ᱨᱮ ᱪᱤᱜᱚᱱᱟ ᱜᱚ ᱱᱟ ᱨᱟᱝ ᱠᱮ ᱥᱟᱢᱱᱚ ᱪᱮᱱᱟ ᱭᱟᱨᱫᱟ ᱜᱚᱢᱵᱟ ᱠᱚᱱᱪᱮ ᱜᱚᱪᱤ ᱫᱮ ᱛᱟ ᱨᱮᱝᱜᱚᱱ ᱴᱷᱩᱱᱥᱚ ᱛᱮ ᱪᱮᱫᱚ ᱜᱨᱮ ᱠᱷᱚᱯᱷᱤ ᱛᱮ ᱞᱟ ᱪᱤᱯᱷᱮᱱ ᱡᱤᱱᱫᱚ ᱛᱟ ᱥᱮ ᱨᱮᱝᱜᱚᱱ ᱴᱷᱩᱱᱥᱚ ᱥᱮ ᱛᱮ ᱯᱟ ᱪᱮᱫᱚ ᱜᱨᱮ ᱠᱚ ᱨᱮᱝᱜᱚᱱ ᱴᱷᱚᱢᱨᱟ ᱜᱚᱱᱟ ᱠᱚ ᱠᱮ ᱱᱟ ᱨᱮᱝᱜᱚᱱ ᱴᱷᱩᱱᱥᱚ ᱤᱧ ᱡᱟ ᱪᱚᱱᱟ ᱛᱮ ᱪᱮᱫᱚ ᱜᱨᱮ ᱴᱷᱟᱢ ᱛᱟᱱ ᱛᱷᱩᱭ ᱫᱟᱞᱮ ᱥᱮᱨᱤ ᱤᱱᱮ ᱞᱮ ᱛᱮ ᱠᱷᱚᱯᱷᱤ ᱛᱮ ᱠᱮ ᱦᱟᱢ ᱢᱚᱠᱚ ᱫᱩ ᱛᱮ ᱦᱚᱱ ᱨᱮ ᱭᱟᱥᱟ ᱴᱷᱩᱱᱥᱚ ᱪᱤᱱᱫᱚ ᱧᱚ ᱱᱮ ᱛᱚ ᱡᱮ ᱪᱚᱱᱡ ᱛᱮ ᱛᱮ ᱱᱮ ᱛᱩ ᱭᱟᱥᱟ ᱭᱟ ᱛᱟ ᱜᱚᱢᱵᱚ ᱪᱚᱱ ᱡᱟᱣ ᱧᱮ ᱢᱟᱛᱚ ᱥᱚᱞᱟ ᱛᱚ ᱠᱚᱱᱥᱤ ᱛᱮ ᱛᱚ ᱪᱤ ᱪᱮ ᱱᱚ ᱜᱚᱱᱫᱚ ᱠᱷᱚᱯᱷᱤ ᱛᱮ ᱢᱨᱮ ᱞᱤ ᱠᱮ ᱡᱟᱢᱥᱮ ᱛᱮ ᱛᱷᱚᱱ ᱨᱚ ᱜᱚᱱᱫᱚ
1: ᱡᱮ ᱪᱮᱪᱩ ᱱᱟᱜᱥᱟ ᱥᱟᱪᱟ ᱛᱚ ᱥᱚᱱᱡᱱᱟ ᱥᱟᱱᱮ ᱢᱟᱝᱥᱚ ᱢᱟᱝ ᱪᱮᱠᱤᱛᱮ ᱮᱨᱥᱟ ᱜᱚᱢᱵᱟᱞᱟ ᱠᱷᱮᱭᱚᱨᱵᱮ ᱪᱮᱪᱩ ᱥᱟᱪᱟ ᱱᱮ ᱛᱚᱱᱠᱚ ᱥᱚ ᱪᱮᱠᱤᱛᱮ ᱠᱚᱝᱠᱚ ᱭᱚᱨᱮ
0: ᱟ ᱜᱟᱛᱚ ᱱᱟᱜᱡᱤᱱ ᱨᱮ ᱪᱮᱜᱚᱱᱟ ᱛᱚᱱᱠᱚ ᱪᱮᱦᱩᱛᱮ ᱛᱟᱥᱟ ᱥᱮ ᱭᱟᱨᱫᱟ ᱜᱚᱢᱵᱨᱤ ᱫᱚᱞᱤᱨᱤ ᱛᱟᱱᱮ ᱢᱟᱝᱥᱚ ᱛᱚ ᱛᱟ ᱞᱚᱨᱮᱨᱤ ᱠᱮ ᱞᱚᱵᱫᱟᱱ ᱨᱚᱪᱤ ᱤᱱᱟᱱᱫᱟ ᱢᱮᱱ ᱛᱩᱠᱤ ᱤᱱᱟᱱᱫᱟ ᱪᱚᱢᱟ ᱛᱮ ᱭᱟᱨᱫᱟ ᱜᱚᱢᱵᱩ ᱠᱮ ᱫᱚᱛᱤ ᱛᱟᱥᱮ ᱛᱚᱱᱡᱮ ᱛᱮ ᱟᱨ ᱥᱟᱨᱱᱮ ᱛᱮᱱᱮ ᱯᱟᱨᱪᱤ ᱫᱩᱜᱨᱚ ᱪᱚᱣᱟ ᱛᱮ ᱫᱚᱛᱤ ᱡᱤᱫᱟ ᱨᱤ ᱛᱮ ᱢᱤᱱᱟ ᱛᱚ ᱠᱟᱞᱮ ᱠᱷᱟᱵᱚᱥ ᱚᱱᱥᱟᱨᱤ
1: ᱡᱮ ᱡᱮ ᱛᱮᱱᱤ ᱜᱮ ᱠᱚᱱᱥᱮᱱᱫᱟᱱ ᱡᱩᱠᱩᱨᱤ ᱛᱷᱚᱢᱟᱨ ᱢᱟᱝᱜᱞ ᱪᱷᱩᱢᱩᱡ ᱛᱟᱝ ᱫᱟᱞᱤ ᱠᱚᱱᱥᱮᱱᱥ ᱜᱮ ᱱᱮ
0: ᱜᱟᱹᱱᱤ ᱠᱚᱱᱥᱮᱱᱮ ᱛᱟ ᱛᱷᱚᱢᱟᱨ ᱜᱚᱱᱢᱚ ᱪᱷᱤᱡᱟ ᱠᱮ ᱫᱚᱡᱟ ᱡᱟᱫᱤ ᱜᱮᱱᱮ ᱫᱚᱡᱟ ᱠᱚᱱᱥᱮ ᱛᱮ ᱛᱩᱞᱤ
1: ᱡᱮ ᱛᱟ ᱫᱚᱯᱛᱮ ᱪᱷᱮᱢᱚᱱᱤ ᱛᱟᱨᱥᱤᱱᱤ ᱥᱮᱨᱟ ᱭᱚᱝᱨᱚᱣᱟ ᱪᱷᱤᱡᱟ ᱡᱤᱜ ᱞᱚᱜᱱᱟ ᱭᱚᱪᱤ ᱢᱟᱨᱢᱩ ᱪᱷᱤᱡᱟ ᱛᱮ ᱪᱷᱮᱱᱤ ᱪᱷᱤᱜ ᱥᱟᱱᱮ
0: ᱪᱷᱤᱡᱟ ᱛᱮ ᱛᱟ ᱱᱟ ᱪᱷᱤᱢᱱᱚᱱᱤ ᱛᱟ ᱪᱷᱮᱫᱚᱜᱨᱚ ᱪᱷᱤᱢᱱᱚᱱᱤ ᱜᱟᱢᱟᱨ ᱜᱟᱭᱱᱟ ᱛᱷᱚᱣᱟ ᱛᱮ ᱛᱷᱚᱣᱟ ᱪᱚᱨᱟ ᱛᱮᱱᱤ ᱢᱟᱨᱤ ᱛᱮᱱᱮ ᱪᱷᱤᱢᱱᱚᱱᱤ ᱢᱟᱛᱟ ᱛᱤᱥ ᱛᱤᱥ ᱛᱚᱨᱚ ᱡᱟ ᱛᱮᱱᱮ ᱜᱤᱧᱤ ᱧᱤ ᱛᱤᱥ ᱛᱤᱥ ᱜᱤᱧᱤ ᱠᱮ ᱜᱟᱢᱟᱱᱮ ᱠᱟᱞᱮ ᱡᱟᱵᱭᱟ ᱞᱤ ᱛᱤᱥ ᱛᱤᱥ ᱥᱚ ᱥᱚᱫᱤ ᱜᱮᱱ ᱛᱚ ᱡᱟ ᱛᱮ ᱠᱩᱱᱥᱮ ᱛᱮ ᱥᱚᱫᱤ ᱜᱮᱱ ᱢᱟᱛᱟ ᱛᱚᱱᱮ
1: ᱡᱮ ᱛᱟᱨᱛᱟ ᱠᱩᱱᱥᱮ ᱜᱮ ᱱᱚᱱᱟ ᱧᱤᱥ ᱠᱟᱥᱮᱭᱚ
0: ᱛᱟᱱᱟ ᱜᱤᱥ ᱠᱩᱱᱥᱮ ᱱᱚᱱᱟ ᱡᱮᱜᱚᱱᱟ ᱢᱟ ᱢᱟᱛᱤ ᱥᱚᱨᱤ
1: ᱛᱤᱱ
0: ᱟ ᱛᱤᱱᱮ ᱪᱟᱭᱵᱩ ᱡᱮ ᱚᱞᱮᱨᱤ ᱛᱤᱱᱤ ᱫᱟᱥᱮ ᱱᱤᱦᱤᱝ ᱜᱮᱢᱟ ᱛᱮ ᱞᱮᱠᱟ ᱞᱮᱡᱤ ᱪᱤᱨᱤᱥᱟᱱᱟ ᱴᱨᱚᱵᱚ ᱛᱮ ᱫᱟ ᱛᱮᱥᱚ ᱪᱮᱡᱤ ᱴᱨᱚᱵᱚ ᱪᱮᱫᱤ ᱛᱨᱟᱞᱟ 다시 후퇴 세례 되다 되네 다시 10피 젠지 잼스가 되다 또서 고다 너드나 맞든서다 올리 디 공사데 니얼글리케 점제 잘린데서 이나다 아 마오팔아체 체도그르 롬레케 톤제디 파체도그르 Perjian roji seida. Tende ngi gongsa ke mena da se wa cho wang jiankang keji yo xie gongsa zo du keji roji de wei la chezo ge re fa zhang ge ro du de keji fang me ge fa zhang da se chanbi de so keji fang me zo ge da do sam ge.
1: Tanda chanrik chen ge tozi zik tong go na yartza gumbu ngi tsini chi suu shik tong go sam ge.
0: Yartza gumbu ke ying lo zoji de, tani bao jian pi zoji, tani yartza gumbu ke yao ten sen, mei ten di zoji, ta ten di si zo sang.
1: Re re, maung pa na yung ta chu piksum, ta ta chenggu nung dheb zhin ta ta yotsi ku langdub shung da li, yartza gumbu ke tunzi neng, gina yung sanrik tong tunbi guni, pe jen ju tunni trashi mhundi shi gu.
0: Yo, trashi dele gu.
1: Ya, trashi dele. Ya, ake chu demu.
2: Demu, demu.
1: Ake payo kengi.
2: Nga, payo lasa ne.
1: Lasa ka ni.
2: Lasa ran ne ye.
1: Lhasa rangne ne, Lhasa chongchen ne.
2: Lhasa chongchen ne yin.
1: Zhe zhe, ta tanda tsungun tsungtum tinsuk tanga tunzi su gangang chiru yu.
2: Ta diya nganzu ta tisha didang ki cha din tis kye yu. Ta diya ikar sore nganzu puun yunga cha din tis kye yu. Ta cha zung la yung bayi.
1: Zhe zhe, ta chu cha dila cha shi suun chiz yu yore.
2: O ta di nga cha dila kya ju sum kusun chiz yu yore. Chati sotan gyubtet cha xeba yi na puwa cha ki gyubtet cha. Ani di sotan di ngana zu poba rangi. Nga ma nga me ta mebe su kyo ki tinte shinzin ki sunta cha saro. Ani chati gyubtet tinte chi zi res. Ta di la karisa na zo di chati tongba yi na. Tine chigi takzi ting ya ta shakzi tinte. Shekzi nyungru choya ta, ane sopo la pendo yueba tindegi chachi yinsu. Ta disha di ngana zo pyoge ngane chasin na, pyoge ta tonzo legu mangu chigi chati, didangi chati la ma mangzo la kyabda chaya di yaku shibu duus. Tin titene ngay tara chongwe la yong sarangarangi ta chati dhimdishu yagi tindegi nezu tindegi yinsu.
1: Zhe zhe, ta chu cha dhombi rik ta chi rung yu?
2: Dhombi rik chuk ta chi yus, cha chuk. Chuk di nang lo la, tene tabdi ki ta taipo cha sikirwa, taipo cha cha, anna ngan zu rang ki di wo cha suya ki cha nyingba yu la, cha saba ta, tinte ki kishe chi rang ki yus. Ta di tengwa me ma ki kaba chi ki nga rang ki ta, di chi ma cha siru siru tang ya ngan zu pe Ta tiki cha suima ta tukta suya tiki la tiki tichi yaagi, simshu tinte chi yasi.
1: Re re, chi mingla kari si?
2: Nga mingla mingma tsirin si yasi.
1: Mingma tsirin? Re re, ta chu nyesi kongo cha tsung yung na zgi na?
2: Ta nga cha tsung jamni lo nyishu da rogdo.
1: O, lo nyikha lukirong la cha tsung zga?
2: O, thangbo ta pyo la ya yunan ki tanda poa cha ki tukta suya ta chigi ti Pöla yaa tiga ki nga taa ang thangpo te yin Jitaan ki loo taa halam loo nishu tamda choko toot
1: Zhe zhe, loo ngu nyekhe lukkirung la cha tsung nugu nyamnyung de zhigo na Taa cha gao uta su kirke cha shu kanda yuk
2: Taa cha shi di tanda di Nganzo taa titaan ki cha sikirwa Di di fu cha sing di taa Tanda kani Sacha khasa kala maa kyabcha chiya taan ti taa sohwe pendo yume di taa sishung da gange taan taa tila kyabcho nanga yore tila tenpe ngarange taa ti maa sacha khasa kala kyabcha chiya ki kwanza rawa cha sing di ngarange rangi pingpa tinte pata tinte chiswe yus di ngay che mingla kwanza rawa sige yus
1: Kwanza rawa?
2: Kwanza rawa
1: Kwanza?
2: Kwanza rawa
1: Kwanza rawa?
2: O, zhe zhe Kwanza rawa di taa ngarang rangi cha rangi di ming di yins
1: Zhe, ta ti nang na cha chi chi yuwa zhe?
2: Ta ti nang la cha guanzi rawa tuwa cha se, guanzi rawa bing cha se, guanzi rawa ge ni zhuan cha se, ta ti jie nika kishi chi yuwa zhe.
1: Zhe zhe, ta tanda lasa chongqin na cho cha ge gongsi chi bu yuwa zhe?
2: Ta lasa chongqin nang lo la tanda cha xa bayi na 자족사 니숨지 아래 자정사거나 안에 딜라 단다 다 명의 서바 명의다 돈지 대단게 지에 안에 공수 된대지라 다 지하 창토하게 된대게 숨쉬게 예스
1: 제제 다 다통 마르토 소르근게 손탐 진선데 땅아 용어뇨
2: 로숨게 나랑 아테마 지 용녀예 다 드린 돈 다선 돈베 테마 숨바이
1: 제 당원시 용지 타서 언더니 종나 총어사게
2: 드네 종도 드네 다총 야고도 가르스는다 만화 저디 표그 표베 다 표그 그 표리기 뭐나 차샤베 있는 저기 독자 동의하다 오자 동의하다 되게 거기 소한다 디 양코람 메시지 캐지 템베 디데 소한다 총 야고도
1: 제제제 디토나 추른게 나 다 다르다 양록 총란도 상신 소순 사체 잠바나요
2: 단다 총에 대해서 이제 신들 카메 안대에 안 저기 라자네 파 단다 유쇼다 촐로다 딘데랑 간저 잘라파 차티파 당게 예스 딩에네 잘라티데 파저 기억에 디 간저 미용도 전에 혼자 있냐 하는 간저들 마 요지를 고르는데 전 당게 예 단다 대총관 할게메
1: 제제 다 추타오 손이나 자종이 루 니흘은 거서 잔더는 게 린회여 예교가
2: 그래 뭐게 안더랑게 냠데게 윤나게 소라여봐 돈도다 냠보 냠데세 사랑한도 자고 챘는 소고여래 대 줍자 되는 안 안더랑게 줍자 녀사로 안에 도스 소고여래 냠레치 그래
1: 그래 추런 게 참질 더 손지나 건실 자지리 요노비 참질 인제래
2: 근데 띵아랑 내 고조네 안에 다데 저기 김단디네 마 자종이야게 숨쉬게고요
1: 제제 다초 랑거랑네리 마오바나라 브르 사질라 자그 리칸다 니르다 소 도모이 주고 자지요 그베
2: 다티 단다 단조네 고조 상아란데 브리사자 가사칼라 안 가란데 자데 템베치야라 테네 숨슈테고요 그 땅토 그래 간스나 자데 땅 마라랑게 바네야 로만네 체네 안 가란게 소여서로 아니야 제용교선도 차표제 야고 싶어요 제거림베 체시다 틈버요
1: 제제 통고마 소르는 송탐 텐스와 루닝 한니 추 용용즈가 갑토텔라 총제달리 캐슨 스무즈르타
2: 다 디디 디가나 공세 사바체 전에 계산에 다 디저도 야고도 안에 거 가르사 다 템저 딘데리 용네 안에 파 직모신 닝모신 전에 딘데라 파조 땅야디라 편다 슈체모도 아니 간저 얘네 말 하셨는데 정응을 피바다 양면나 요지 딘데 고니마 당게 예스 딘데 차이
1: 제제 소르 손톰 텐스콜라 용이다 산에 망스 망아즈가 찬데 무히기 적다나 제마타 어릉 손타 라사 총치네 잠바 그니유나다 치마 드스기 떠나 땅게도아
2: 드스기 떠내다 강가를 땅사로 아니 안다디데 망고질레 바 교다 책의 요소 다티 치고래가 약도 약지 책이 인스 터지지 다이
1: 이제 자그 총린데 녀고 타서는 게 시카크 간다 간다 듣긴도
2: 다 자게 디 당한 좀에 간다 지기 가르소라 다 망보지기 자데 닌가 동야 송한다 티토랑 랑게 심슈 야고 지여스
1: 제제 다 총디니리 추 자글 총린데 녀죠 가우 요는즈게나 다 지마치 찬데 그 톰라즈 케녀리 더니 존데 다조다 네 녀고 삼느
2: 다디 나랑 차디는 나랑 가부체 아니 제송이 디 테네 간조다 메망보지기 디 차디 메소나 미티고티데 송아도 티네 파 잠바다 찰라사야다 딘데 송다 나랑 송이 디 다 무트니 아니 겨야다 가사가 자체로 당야 딘데 문디지요스
1: 제제 다 다타 송긍 니슨 드로나 추찬데 뇨킨디 사샤 수체기테 가나오케 뇨킨 망체키 뇨는 망아 가나오케
2: 다 총은 언제나 뉴게 만차디 디레 유수 유수가 다 철로 던져지네 되네 뉴게 만차도 다 라사 차샤바 이나타 코란테 맞었대 라사다 시가자다 소가다 디게 강가라디 총년 체계였어
1: 제제 다 라사 총실게 년도부터나 결혼 속에 직찬 대규 찬 대고 요너리
2: 라사 녀고데 던다 차 대고 메가마스나가 띵엘라 이게 결혼으로 차 대바인데 그 대충 마송콘 다고 서제 개바게 차디 뎁토 오면도 차디 야케토 오면도 다 이내래세 디 모모토다 이공선 동저 차디

0: ngazo zu di chi ge yo kar sa ra de be chi ge yo nga ran chep chi la zong xia ge de
1: de chu rang ni tao sun ji na ni se cha ta wen yu
0: cha ta myo yo pe lai cha ta myo yo o de ai di chi ni yo ba
1: zhe chan de ju ge lu sing ni tin chu xi ge lu sil xi ge chen bu yin je ri
0: ta la zan si de ge ma ngai ta da cha ti la lo chun che be ga yin tin de ge cha ha le o ge ti che me s ane cha ta ta chi ge
1: 그제 도가다 제 지기 어 지기 소고라 편하다 디제 연한테 나랑 디디디 알바라 지신 게 예스 디데지 토치다 빈다 제제 어 다 마음 바나 자기 킬린데 어 베겐 주고나 초랑게 손주나 삼시간은 다 마음 바라 간다랑 나랑 디디 디당 게 자식으로 바티자 디후 장한 자식 디잖아 디다 숙처 땅베이나
0: 아니 세션 림베 공다 공바다 튠바 아 망자게 대단에 편도 예바 안디 약도 약지치야 근데 삼바지 아니
1: 제제 대릉은 렘싱이 잔데 떠는 신도 지치시니
0: 나슬라세 거든 제 토체
1: 시 마음 바나 키 소리 가르진데 양이 다트 비우 라키몬데 시고
0: 토체 토체 거든 제
2: Rate one number. Teringa Lemsenanga, Tonki Songan Jondo Piging a Tong, Songsoka Nierden Bagastan de Injana, Wajung Sakandani Yang, Sani Rangi Chadden Tonsi Mangpos Gicharion Dalton, Jamsin Yokono, Tierney Slabjig Dalton, Ta Yangisung, Wajung Jam Kilk Kilipa, Ringaz, Jandin, Chandig Gurum Jena, Takuni Topu, Norton of Dayan, Shinjiga Songina Yang, Tasota Shemuni, Shiri Yung, Ringa Pine, Ligo, Sachin Yokoni, Tomuga Tashin Homani. 그냥 손이나 틸이가 먹정 어랑니 바빠이 주고 샘대야 하정 체니 너무 그 나중에 니노 같이 되는 급 잔들길이 달리라 히탐니 도모스리 데브젠트 다 너치가 사클가 야사 금반데 손이나 원들 사클가 야사 금바가는 그 피가촌 럭히가 어르기노 그쟁가 크니게 인잖아 사클뜨가 야사 금바라 다 배무가 돈콘데 인잖아 외실이 달더니 다 돈콘데 상신 신은 그 자실바 망부즈글가 토크지가 달더니 어른 그 키리가 응아통데 인 어자제 치라 더니 분심 예수스 동덕 동심 여경을 Tibjinta takuni topu yang kingip shapa bjinta. Ta yarsa gumani songina. Nibi ta lunda tuk runga ta wundu sakil ka sasha mung chekizga songina. Runga ton kunga tenji gachinzga chikoni tumusir. Yena yung yarsa runga songina ta parchik ka chayang chung silti shungi yoni tumuga nisilok. Nisil te yishibzigir yungna arsu cheki yarsa gumba zimambi gunan danda tiyanshik mizi yarsa gumban da yungna maji chamtingi guni xorpil shenazig yannara anda tsunga taq yarsa gumban da chomrah gyagor tatsu mizi yarsa gumba ra tani rishki yarsa gumban da yunga nyamshi yidal tani mizi yarsa gumban da yung rangshunga yarsa gumba yinzi yidali 되게 요청이 또는 겐게 인제나 다 야사 금버거는 거 좀 마치고니 또 무지레스 나도건데 첨튼 리그팅그군이 미지 야사 금버 미지 야사 금버가 산이송 러시기가 야사 금버다이나 러시기가 야사 금버니 뜻더니 요청이 특별 한다 당나 다르다가 야사 금버거는 건데 손기나요 중앙단식가 나바군이 배경교통이 너무가 남바리지다니 갑다이군이 또 뭐지 마음바나 코니가 성이나 야사금버가 돈콘 데프테니 달더니 너 사르기던 팀비고니 사르기 장글람 데 페지스던 거기스 너 시기던 거기스나 코니가 성이나 야사금버데 카리 만지리 어떡 야사금버데 카리 링크 마르덴 송 만지거기들이 어떡 티한식 돈식거기들이 어떡 검색 어근데 리어톱 들어서 관계했더니 좋다이리 코니가 이제는 마음바나 특히 요즘에 에스타그무글람 칸데 페이지 요지레스 도무게요 당직가 요스 도무게테네 카르타스게 검색했다 또 소마인기나 야시 냥코나 바선기나라 다 레르근 데던 타근 데와 요니 녀스 옛나쇼 만나쇼 긍타르진 크니가 선기나 릉그 다 케니르글람 칸다니 성만다 타우그 얼론든다 양나 지금 어른가 냠용즈가 냠실이는도 영 근데 예쁘진 대진도 우종 사사 종치르고 월잔데 인게나요 다당 다른 건데 근데 체르용 다공그 우자 송킹그 송아 먹음을 세랑 따올 손잖아 어른기 다 우잔데 시기 리는 예니나 디안식고 우잔데 따올 손잖아 다 포르잔데 요닝가 사샨더니 야라 나든 이용 Tanirangi songina, yung uyg jaga zursildi dhugunda dhortin daldangi di lihnun rabdangaran bayi. Digi daldangi, darta yungina, da sani sosu ninda shirtsungi daldangi, yachi zashiba mangbuzika yung ar gapsa tawkiyoni. Tebzinda kuwa rangi songina, yung janda rangi kilig kirgidaga tunzi zika ngitil tani yungina, anda jirgi jelga dhanga dali. Darta da shanshin shanang di riamsung yi, digi dali nyamyung yung ganga мамазга влан ёни да сурмын сонтом тенсон диттага юнга датанга коранил тавсан кина да ожанд каверинга андани джаджуги джаджуг телатен далтанги вонду сакки саша мампузга сангина чанда ньокин чемани чеман жогони томозикенну ди ханчика кучата сангина ян камсугла кандани ян хачанг лгни ликимде сунглака анда сосуни ян хамба тонгони томоре тэгэченгэ чанда савшиг сосуна гавса толку кызидали катазга каманс ита тетэглэ квартын чешини тэгна дисэ чэнгэ дэрэнгэ лэмсин тонсын дэнэ жогу данта лэсэн дэгэ сомрин ганкэр ба ларгэра хитэн таркыл ба шиглу чэкэб таркыл ба гэнжэг сэрэн дэн сон марэн чинэгэн ркавзын намжэгэ чэжэгэн хэнмэдэ тавшин шинэгэн лэсэн ар жимэн нэнгла басу самайян кэрэнжэл дадэ мушэ рупэ намба

0: 야다드티니낭고양콘족부남바티나참더니영
1: 가세셰 왜
0: 도포체 디모
1: 어 디모 저 디모
0: 디모 야케 디나크게 참드니 고드요 누가르 마천디 추게 안드 양드 세르구누가 랭드 세즈갈릭치 커상가
1: 세초 노젠바라 다 차토아지 크니
0: 과든치
1: 계속 년큰 영화지 크니
0: 아디
1: 아 다 리니가 리와도고
0: 야케 리와치도가
1: 리와니가 얼마
0: 야지나 렌치아 도마가

야 지뎅가 냠큰족 보남바 다르타 체적가 녜름든 존심반데 와능 튼지 포냐게 다통린 생긴 참드니영 알마 프모로마게 유파말랑고니마다 세르군우가 망르즈 참메 녜름들흑지야 고르이올 디나족 보남바게 영 알마 프모로마게 유파말랑고니마다 세르군우가 망른데 판스나 르흑지 거삼나 나츠 다통킨게 카브릉정 특급된 치그 특습니가 선든 아르가땅 특급된 치그 특습니가 선든 특급된 치그 특습니가 아르가슴 특급 글음대 카버용버 가르쳐셔

0: 알아래
1: 젠 게겐 빠진 알아래
0: 능 허리 튼튼 알아래
1: 접어 천사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튼진저 참플시니 알아가 간다저 센저러워 가스셔
2: 야 나 총 지적서 되나 토마랑 아초 되는 거 저기 증질 거 참바 청운다 그 나시기 주일 되는 거 저기 증질 거 참바 청운다 그 나 공내야 지금 오출로 시스 바터 토마르 로저 청청서 그 헨마 고득시 요노 그 실라 동모 인지나 로르지마 청청 스탄스 나가모 그 노게 세척 청청 쓸고 노게 랭 헤몬데 인다세다 야 세척 청청 쓸고 노게 랭 헤몬데 주보 청청 치 고은용즈 링더 링히킹거 주보 총총 요나 스탠슨 어모 당 냠드 통식 렌주 키고

0: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르가 로그식리 뉴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세저 드레충 저위 가르콩
0: 나초 로른단세 아르비 가르콩
2: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그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 나충 주보서 디나 다스타 아초디는 그 나충 시비르 가츠린 쓴다가 르비 가르콩 그 잠버시 조열 야 디나 르비 가르콩 그 잠바 충온다가 능아 토머 아직 주보 충충 청머 가야는 그 스캅게 주보 충충 쪽 덴직 그 타니 쇼 강다가 냠주가 예고니나 디타크 히샤 통즈고 오트이지인 다티 딘데 선에 온지나 다 나츠 원즈 사크크 소브자 망하즈가 아야는 당마트그리 아랑싱 그 사브당 남시 그 니츠르다나 철구당 차르체고바 다동 첨줄당 최동영 유바 어르너와서 아랑숑 그 노치당 점직 그 돈진 영나 자르마 덴직소 어릉문자비 돈진 하촌 종조그 년카영 치른 로징요 노그 쟁그 아랑숑 그 날마선비 시파그 덴직등 도듬 그 간크는 나초 나충 소주초 요니마체그 흐퍼드 나충 소주초그 파마 남라 선영지나 하징 지와리라 김청직그 참탄등 김청직그 내실대 스득된 용고나 니버드 침득남비 아릉그 시바그 된직그 탈라 잡잡시에 기와릴 7년간 한국에 배웠고 아랑신 그 4차 망하즈가 전용지나 아마 친 잠짓도 유바등 다동

침습 망아즈게잉 특니노그 어짐층그 침덕등 도마남비 니버드 가야는 것값스 머룽와 찌그등 히기와비스 세르고논드 일랑 이버드 니고그 머룽와 찌그 세르고논드 인지나 등부 긍두드 증증등 침습 아상부 처칠사스고스 나충시파 남지 철시시에 머룽화등 언니나 침득근 조조미나 소미 긍두드 냔즘바등 침분즘바 철시시에 바스호잉 쉐머중 흐슴 흐증증제 동호등 어도승드 인정 흐지머중 어제이나 차르와 와비스 긍두드 흐증증드 자르머룽라 안가이나 긍두드 어릉그 제초소 칠리쇼브르 어릉닐 칠라 충머룽 그때 머시기 칠라룽나 훈라 머쇼브르 시간부스 세바등 데니 흐증증니 특바등 흥트르 흐제와스홀라스단디 머쇼브르 바파세바 트기나 나춘 조클드 시초급 시브르 스타충 럭보시데 차등 잘위 년키르글라 스타니 차등 지금 허화지인 공슬리 참득기 희교합전나 나치 니브르데 아르니제 시바데 긍란조위 사숙희기 디마츠게 돈득 지식의 차등 조와인 바잉 희기 다통 토마그 조르고등 세르 세인 바잉 희기 시르 아릉 침들로비 디출 남인 바잉 희기와릴 하신 아릉 슝거 노치 젠브링 냠죽세기디 어자치비 참덕등 로마 남지 아남시 니츠라 닌레리등 디츠제제 냠죽어 정호시디 차론바비카스 흐증증람문조아등 어절롱등 텅퉁속스 시바치그빈니 조르문지바 강냥등 아라쿠르 시그르스고제 닌쿠르

야나총 조보서 디나 슈네잉 나초 못타다 데른 게 나총 시비르가 칠 타통 린친드게 참바슨바 디바 가르치게 나식 주일 레테른 게 디바 가르치게 참바 총온데게 나 토머 아치게 스탐질라 년조르가니 토시게 알로티브 탑티브소 알로조가니게 조보 총총츠레 Арганна шчёба цэрэнглэгэ жээр замнан заби гарцэм чэжэр дава дөмасэр гоногэ ритим дэгэнэнни цэкэс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지금 간클 영난딩이 텐데 이제 냠죽으라도 능 이거사 대한신이 그렇게 샤이근 소아이 난자 영나 소중이 난자한테 소송이 탈라 아마존 손진나리 영냠죽 간자리 이군 난다 소송이 타니 길긴 거 갑다즈가 망보리 낭송 트지시 니난 지그더 영지르 길긴은 손진나리 샤와른데 그때 선거 토닝 거 줄린 선디 자한테 당는 이 대낭은 이스 타동 거 길음데 배위 자진양 그 남바조 갑다리 논양 답반 이 과정 제시는 인
1: 오 과정

0: 야 아기가
1: 캄가 우마라데 캄마 똥가 우르르지
0: 캄마 쳐들지 똥가 우르 똥가 노트 세고 똥가 노트 그는 거 똥가 우리야
1: 똥가 우
0: 응
1: 똥가 노트 그는 거 똥가 우르다
0: 아기가 똥가 노트 그는 거 똥가 우
1: Kırdızı
0: bu şeyden çıkmıyor herhalde. Kırdızı. Kırdızı şeyden çıkmıyor. Kırdızı şeyden çıkmıyor. Ya.
1: Lodjiga yılamıyor
0: ya. Dek kımet.
1: Alo. Oyna noyduk mümkün. Alo. Alo. Alo. Alo. Alo. Alo.
0: Ya. Cengu tığını kın kınca. Hari. Dari ya. Alo. Alo. Alo. Alo. Alo. Alo.
1: Alo. Alo. Alo.
0: Alo.
1: Alo. Alo. Alo.
0: Kangzi, ji sao xue huo zhe.
1: Hello, hello.
0: Hello. Dani.
1: Ning.
0: Ning.
1: Mm.
0: Dani.
1: Chimba.
0: Chimba.
1: Mm.
0: Dani.
1: Chiroa.
0: Kangzi.
1: Chiroa.
0: Chiroa, ha, Dani.
1: Kama.
0: Kama.
1: Mm.
0: Ari. Dong ao na ga lo, ning, chimba, kama, chiroa deng ao le mo. Ari la.
1: Mm.
0: Yari. Yeah, Dani, Joa, ngao mo de la, chin tanji ke Joa de la. Chin tanji ke Joa, da ga re. Rangji na ga mixil sinzin, sinzin sa kil da yo ke gang gang re. Rangji ya ke na ga mixil sinzin sa kil da yo ke gang gang re. Ахига.
1: А. Чангам мысыл сакыры.
0: Кази.
1: Чангам.
0: Чангам.
1: Чангам мысыл.
0: Я тамани.
1: Чангамды мысылды.
0: А мысыл синдин сакыл.
1: О, чангам. Чангам мыгы атагы. Чангам мысыл синдин сакыл чигер.
0: Хм, тани.
1: Чи твин омен.
0: Омен.
1: Omen.
0: Omen in the Omen. Ah. Ready. Tani? Shangang Omen Gara? Tim Tim Tim Tim Tim Tim Tim Tim Tim
1: Tim Tim Tim Tim
0: Tim Tim Tim Tim Tim Tim Tim Tim Tim
1: Tim Tim Tim Tim
0: Tim Tim Tim Tim Tim Tim Tim Tim Tim 난진나 무세센진 사클가 니오크다 샹가라 오미니 가리고
1: 오야
0: 올리 야 다다 지그 공니 켰다노 그 갑츠다 희가 다히 소나 조 샤르가 응 동우 고브기 고가
1: 그래 그게 또 치콜
0: 아 파 용구 잔즈거 고나요 마 송수 잔즈기 참나요 왜 요르구 잔즈 남나요 저클
1: 맞지라 맞지 인게라
0: 맞뜨
1: 올레
0: 맞뜨잖아 그게 인도 조에 렘부치 그 맞뜨긴
1: 올레 렘부치 맞뜨긴 이제 마라
0: 인제 어려야 치기 인저 마트 파 용구 잔즈 고나요 마송수 잔즈 켐나요 원조르구 잔즈 남나요 나 마트근데 쳐가 인저
1: 저기도 있지 저렇게 치고는 거는 뭐 따로 치고 따로 마시니 마시니야
0: 파 용구 잔즈 고나요
1: 응
0: 마송수 잔즈 켐나요 오은 조르고 잔지 남나요. 어 희가.
1: 오은 조르고 잔지 남나요.

0: 잠릉 르빈 콰임스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체당 아유 심코나르겐 비인 치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게지
1: 아망 투르 흐테름 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봉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치 뎀비 냠큰 족부남바 최초 데모이나 통데야 랑종 잠능 르젠치 지피데 쳔능 나치 체남라 동와 하흘리 자치 셰피 잠능 기서 제비 중 뜨무 세르중 시바 멘테다 통지 엠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3: 아니 꿈은 잠오 글라타 랑에 냐야 라스터 남키 가이나 치르눈 초거 남랑노라냠 그지 성친이 저거 흑세튼 감슴 쓰는 것 따라 향후 중이 동달아 스와 잠지 특허지 받친 보고 아자크브 니어크가 아르는다 갈랑가 화티 지라가나 탐치 고디니 아니 꿈만자 모고 롱스트는 용득소고 지카 습지샤디 잔드가 마루가 차탕 니지득 딸지 카든 것동 아동 코 시험 자오디 응고르기노 릭총 차라 리귀노가 흥동 간보 카귀노가 특공 간보인 보가 아지아드르카로 트마메 빠드 종이 잠랑 선신 자오가 나나지기 가잠바 과티 아른든 탐치고 아레리가 하나 아랑법 그 따티지기 시험으로 차 찰근디 글란다랭가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한다직 그즈몰 한지 다든찬지 남그 삼코남바 디타르탱 남바시 삼지 농진반다이나 소르미 정도는 팅킹 워크홀은 팅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리 라진단들 그버 그와그 젠딩그 나나니와가 일르니
2: 아레티나 다슈니 젠더 라싱캠 젠시강 뜨급 제직 발와 마성자브레 고송이 나영 다땅 젠죽 메커 디나라마 하우 추거 다코 렘죽 지레
4: 하라

0: 我穷人，他那剃头难就打瓦卡哈里里，要么当天难就打瓦特我穷人，要么地不么的干就打多卡哈里里，要么可不就难就打啥的穷人。
1: 초록한 조간조 다 특은 야더미리 영원 뒤늦게 먼저 가

부림 영아 세까가 그거 다 통아도름들임 영아다가 또 나고 이득간다가 길이 영안다 거신하고 아카여 그리 다시르 주모니고 아카메 그리 영아세나미 크고 치르고 짜던 그리 다로르 바마실고 치르고 짜던 그리 다로르 샤나고 이르고 짜던 바리 달레야 그그나고 샹차던 바리 다탕아 요거지고 스마샤 무리 다쇼 바시고 다탕아 돌어무리 추르고 또 나고 이르든다가 이리 단덕 거지 나고 아카야 거리 다시르 주머니고

나 용거공이 가야라 살아서노 양샘 그 희거공아 리거나리 영아티나 척거 다디 마르그리 영아자우 중앙거공아 상아타르그리

0: 자시 메토코자 비와는 것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흐 단슴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 la nyerni dang karma simchin ni, dicu la nyersim war, sarangir nyamju gu chashtung shajay yin.
5: Sornin washkil gungchin.
6: Tsomun woshkila longchin.
5: Sarangir nyamzh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ang karma ngarni war. Dichina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muna jangzhu nyanchin kang woshkila longchin ki, nyanshavi lenchin huanda dangcharsung, kelchi nyambar guajanchi.
6: 나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7: 인 나모게 튠지 회계기 람네 년준슈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더블이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리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생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피엘리 첸 슈구힌 텐디 레젠키 낭튜엔조 니 시진핑키 게시 경로 고령원 지비의 팀 앞에 키르기스탄키 우연조 성도 베스킥토 척배고르타 게용 시주키 주시 왕후닌키 웨드남 공젠당기 투미속바 젠체 나오였고 러드토 장게키 웅소뇨성 칠도난진키 시큰 로교기 투송리에 고통초로 칭이슈쌩알리에 통말 개오였고 콜레지피 캡튼 사바스키 게지 중크 사코르시피 체코 비스킥도 니르웨코 중크 게겐키 아즈 우비게 싱레레 리롭소 세뉴 웅종 치뉴 체로 동조 체베코 콜레지피 뉴교 코줄라 튜동키 더디 쳔부숨 체베 고르소히 샴르 팅디 리첸키 낭튜엔 십트남 세르나 习近平키 게시 경로 고령원 시비에 병합해 키르기스탄키 원조 성도티 지치 조숨히 키르기스탄키 게서 베스킥도 공소체 유바타 조쇼군준치 상하이 냠레직조 오니티 롱원유시쟁어 거르웨 급디 중국타 키르기스탄 게컴유피 레리카키 미나타 대신 상하이 냠레직조 김산치미 튜미 习近平키 게시 경로 고령원 시비에 부 나발미티 베리 십주지발 튜닌 계진대회 송송 계진대회 중국 남비의 팀접진키 리베 송루타 랑린러 규림대표관회 세지제유부타 중국 미지기 량왕직튼소부 조경지비의 등부타 주시 수영암대표관회 원발체유진 대 중국타 키르기스탄기 금리표 게시 경로기 냠용비지 딩섭체부타 콩비키 탭주지투러 숭능각파 게지 시진서 코튼체유표 문진나유부시 中共中央七四局给军列欧云 给用四处给主席王沪宁去, 及其局平宁, 北京土,维特南共产党中央七四局给欧云, 中央能四部部长李明哲内这边, 维特南共产党给推门所不堂, 建成那预备。 王沪宁去, 及其书记习近平堂, 及其书记苏林华, 特局给制度腾色军共能行去, 第六金的西盘, 吉克书记苏林克中国参政历百十八堂吉克书记习近平堂西屯克勤三百兄弟当年堂给克米克之瓦堂怎么连基础人路给恰下狂别东华特局给组织那一不是中国教克维特南教堂念托当年堂给克米克企图古这边西屯克勤屯克也不接地 中国堂为的南区两万集团作为总共计划母体及色及点土主角规定东地区中国给用四处区贴贴给三点别来给本地区接送一批李明哲中国共产党五年贴龙欧家堂居民阿国华这些地里续不堂
6: 空气及其书记习近平去端南片可乐之部超过日盘人不谈中区内这天军前美版端区切片国际女版为的南区去移民几个月不谈当一谈给克米给切团国际片西团连土团区也不切不谈中区开局端片基础人路给日别雄路接受送帖
5: 为的南塘中国两万集团作为总共前段月节送一批这次决心行作别给谁几个看三个兄弟看起三个用着从头头各国几个书记第六楼头头上给其其中南镇起西群路局给推送列国同桌的陈奕学三个列同满给一批塘用心起来咋着别其中苦有活 上个期其中总团不受其我堂撇出电部月节节约不是
6: 他留了对托让给其其中能真拍摄教授进入他推荐一把其中能真之前国统局的这种松堂请完主堂三亚基金不提推送列家就给他成穷十八年你懂你是自己旅推荐松不存起推荐他都不赢了拍摄脱手应不是 天哪,今天主播,其中能真其次,国统局的这些堂,其完端堂三亚给心不提,推送了家境女士这些堂,成穷一百的,到我就端端满,不够更穷都不是。给其成绩三十六星呢,让给定义,可能是比我们所有总体,给客厅部,安堂部内部电不约。 罗对头让给其其中国统球的这局皮坛其外端坛三亚松心不提推送了感觉中松坛成穷十八的推起足迹对马尔帕预备时各国际给如意滚子宣布王军其其中把位在外国给你中亏苏准坛可能是比国有国难所内民参不预备时
5: 三国的日本自助堂成绩点点他年直接解开国有国军队啊改革图卓新学罗队图让给其六队路拉七这堂六类给路拉七这所团子七中长年一百的AI老子堂两只丁色图片人女经女连木几天全面七中七次七长列给提可能是比给客堂社会过不去了怎么了可别接送多
6: 第六罗队图可能是比在狗所列团子或者当年预备堂让给其团练满了七三堂或者是比列了三位女伴电梯共有的科室七八堂现在今天在狗团子堂没人预备比其中七次看守所的感情你是怎样的堂成穷几堂感情送就送了八月不是
5: 罗队图让给其能真级别国统局的这组堂去挖端堂三亚西森不提推送了感情女士争议堂成穷几百余不是王军其让给其让点国一堂就将别国一苦人点别案感情当地给客户出去人送了国产玫瑰别戏剧来到解决 按随行列团在南京去秋队改建的湖大当地第六二分之一牵制着娃组别给各批苏州边干部堂行政北京去过学科部级中民行政所行列团在南京秋队都不约接送下年谢空日秋吉勒吉电堂孟森集团安内去中国堂克里斯丁去郎当这地 中国教授各级别不止针对他咱们林格团策划期给及中国三国期克里斯丁设计期结果别是给托你我他你懂你是这种旅中国的研究年龄的老师看研究期推门他日期期间开往开来来的给明年所学习不是
6: 结果比预托习近平期给是公路国联网级别贴皮皮俄罗斯一级班嘛针对节约不同咱们两个团策划团队皮习近平期给是公路国联网级别大陆七团期目前三个期班委团提醒可能是皮各团策划团队皮上海俺们来争取给各期我有主俺们来了规定东区国期巨人内蒙期青皮团子针对节约不是
5: 日前吉林堂孟森集团岩内区中国堂克里斯丁区拉格南这天中国超市各级别不止针对区地图岩库堂别给岩区江多团角西边偏村街市进不去确实没地中区克里斯丁区别上海岩内增速区空手给客堂岩托全网人路拉林大路堂 列王集团总部岩头对片港街店铺孙杨特别文白街区社会区店家堂店铃松江街区尼上海岩内增速区岩内区满足开桥西线克里斯丁区塔尔库伦布德西萨巴区总部托德库努瓦区上海岩内增速区中西火 一些外卖给客户中国堂店家满足岩内堂岩内托机构探测店铃松江所开工给岩内了有些重点特别不是我今年八日日里店铺会上海岩内增速给社区区西的堂店家店铃街松江街区北村街铺铁杆村头 江都宁村人民政府团湖南军心苦肉松动马干菜油公司贝斯克图准备给你面试六段南昌去八十七民盲票一万个月不是克基斯丹去熊族民政六军去给一个钱来自贝克夫人去第二一西亚玉米给你现在特区六段南昌
6: 汤姆提应不汤龙国路追过组群三年提前苦有追点内区温塞退步连锁清不马赛三年提前陆续过点了改革年点养切月结松下可乐日部各天在巴克中区萨塔塔尼学习密集片前边班位汤姆提萨以作为南巴纳作塔可做沙龙基继续过年从为增松中区 女主松共给高位别不够了我们在退步我们把切约三年改革期全大戏音不堂中国改革期人不当别松共日记所下西干音别中国的改革一部女主金西松共堂每堂人中看西团年内给都西两年大会团梦给团年时音不是
5: 上海年龄增组改革期，连续再女争夺签约托，克格斯坦去当团别。

0: 다는 베이징 지대수를 읊질했네.
1: 코르는 워크라 논팅게 수비 산저.
2: 냥크나 바 체수데모 대릉너 실시가다 덤비 지저거 땅 야치가다 득비치트 워치가다 득비치앙아 인나 자니마리 슈니어 쇼비 산저 렌천라 삼버 갑스셰 다덤비 지접드닌 정하주 야급지 두셰 시진핀 성헨 잠릉 존스킹다 니퉁 니트글 운잠릉 거 마타브릭니 초첸당 마타브릭니 골라시비 지중거 토름진 초고디 고스음 자구르식 버마슬 주든 송셰나 황푸정운잠데 발루브 사르바체르 잠릉 존스킹다 근주 멍보 한던좀 시진핑기 초식 야급지 존진등 세중근 고르수 예치 잔직 쟁간 크르와 야급 소수 티츠 초비 초초 지등냠데 잔든 거버르준 조슴 클루비 타이무 데브지툴 시진핑기 캅싱라 르그등데니 정적 링튼지 고라시비 마타브릭니 제중 말릉지기시비 저든 송셴나 시진핑기 단든 등급은 잠릉가 루딘 제르독은 조그니르응 페징 요바당 코르사르비 찬츠르 사르지 등 톨리 폰지르 조그니르기 더글 슝나 고라시비 마타브릭니 제 르그츠르 사르툴데 마나미비 페지 제 디급슬헤비 고르급 하정 진부 돈툴 시요바 마슬 지중근 잔송 라잉 차요 첼릉쿠르지 삼지 동고 삼지 미르기 쯧드르 데등 냠니 셰바당 Zitib tabji chulushigdi adenjigla jistirin gansungshe giba. Ligzil di machi tang jansungshi zi jichung jistir sheba. Wartig jichirin rodi gimpin jistir nguanjir sheba jidia dirib jichibur mirigji taikir samjig mishdung tamishung. Zunggu shukji dina. Jakib sozi ma zawirin zimba tang yarsun gejib jendahi